0: 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변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사진을 네. 보내주셔도 되는데 네. 십자가라고 하면요 목사님 보통 네. 저희가 약간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내 삶에 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뭐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거고
1: 네.
0: 또는 어떤 이제 글쎄요 뭐 전도하는 모습이 담겨 네.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런 나의 십자가라는 주제에 걸맞는 사진 네.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정말 십자가 사진 네. 보내주셔도 좋고요.
1: 보낼 수 있는 사진의 폭이 넓어지네요.
0: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좀 마음 아플 수 있겠으나 자녀분들 사진 보내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3308번이 거봐요 목사님.
1: 맞네요. 아우 정확하게 짚었다.
0: 네, 우리 십자가 차에 달려 있는 네. 차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 네. 목걸이 사진 보내주시면서 맞아요. 재수생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힘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또 보내실 수 네.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1: 네.
0: 목사님은 목사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뭐 들고 계신 성경책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신 네. 교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저희 교회 또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0: 네.
1: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예요. 이럴 수도 있는지만 십자가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쵸.
1: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이라면은 분명히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고요.
0: 아멘.
1: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너무 잘 됐어요. 이런 집도 있지만 또 잠시 고개를 들려보면
0: 네.
1: 이 집은 너무 이까지 힘든 있죠.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것들이고
0: 네.
1: 하니까 감당을 해내면서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네. 정말 슬픈 자들과 함께 또 울고 기쁜 자들과 또 함께 기뻐하는
1: 네네.
0: 네, 그런 사역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우리 계속해서 문자를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보통 많이도 십자가 사진들을 보내주시네요. 목사님 네. 문자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5025번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이야
0: 세상에
1: 이보다 아름다운 사진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0: 네. 이야. 아이들이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1: 네.
0: 아마 교회 친구들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교회 친구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또 어떤 학교 앞 전도 같은 뭐 그런 것도 아닐까요?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가방면 친구들도 있고 한데 아니면 네. 뭐 수련회 뭐 행사 중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네.
0: 네, 그리고 우리 4862번님께서는요.
1: 아,
0: 예수라는 아. 그 한글로 꾸며진
1: 네. 네,
0: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조형물을 또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네. 교회 본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우, 아름답네요.
1: 네.
0: 그렇습니다. 우리 7741번님 문자 다시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나무로 된 네, 가운데 이제 글자가
1: 네.
0: 지저스라고
1: 네.
0: 적혀 있고요.
1: 네.
0: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목사님. 거실에 걸려있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십자가가 안 되고 싶어요. 방황 속에 있는 자녀가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0: 아멘.
1: 아멘.
0: 맞아요. 누군가에게 십자가가 된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1: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니까
0: 아멘.
1: 당연히 십자가는 무겁지만
0: 네.
1: 우리 예수님이 다 혼자 무거운 거 지는 거 싫어. 그러니까 너도 저 이게 아니라
0: 네.
1: 무겁고 힘들지만 가치가 있고 살리는 능력이
0: 아멘.
1: 있으니까는 우리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라면
0: 아멘.
1: 앞에 말씀드렸듯이 힘겹더라도 지면 복입니다.
0: 아멘.
1: 네. 네.
0: 힘겹더라도
1: 네.
0: 지면 복이다.
1: 네.
0: 아멘. 그렇습니다. 아, 참 계속해서 문자 네,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 시간 저희 찬양 듣고 올 동안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도 해보시고 또 생각이 안 나신다면 네, 그냥 주변에 있는 십자가 보내셔도 되는데요. 아까 어떤 분께서 우리 0460번님께서 손으로 십자가를 만

0: 아, 저는 이런 분 한번 나올 줄 알았어.
1: 아, 너무 재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만으로도
0: 네.
1: 십자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 문자는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네, 샵 3927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강찬의 십자가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강찬의 십자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네, 두 번째 정류장인 사진역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0: 와, 우리 8888번님께서는요, 오늘 새싹 달고 와주셨는데, 그림 같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와, 실제로 찍으신 거겠죠?
0: 네. 저녁에
1: 와.
0: 해지는 어느 날 신호 대기를 받다가 찍은 한 컷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노을 비끼는 이 하늘 그 우측으로 예, 십자가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1: 이거는 우리만 보기 아까운데?
0: 그니까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뭐 글귀 같은 거라도 써서 전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1: 작품 하나 남기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나중에 사진전 하나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2053번님께서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겠지요? 30년 넘게 기도하는데 아직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나 봅니다.
0: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1: 그럼요.
0: 기도하셨겠어요. 네. 다만,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 네.
1: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좀 바꿔 말해보면요.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때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때를 향해
0: 아멘.
1: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3824번님께서는 너무 귀여운 한 소녀의 사진을 보내시면서 나의 귀한 십자가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따님이시겠죠?
1: 네, 우리 다빈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0: 아! 정말요? 아, 이런 또 우연히. 아, 목사님 따님이세요? 사모님이 그럼 보내신
1: 네,
0: 건가요?
1: 그렇네요.
0: 야,
1: 네, 좀
0: 따님이셨구나.
1: 기각, 폐각하고 있어서 아마 십자가.
0: 아, 나이로 보니까 나이가 꽤 어리신 것 같은데,
1: 네, 5학년,
0: 그쵸?
1: 5학년.
0: 5학년. 한참 자아를 찾아나갈 또 나이여서, 그래서 티격태격 하시나 봅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화이팅! 네.
1: 화이팅!
0: 하셨고요. 아, 우리 7300번님께서는, 네, 이 조명
1: 와,
0: 아래 비친 십자가 그림을 또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우리 교회 강대상 십자가입니다. 개척교회라 성도가 별로 없지만 은혜는 충만합니다. 개척교회라 성도는 별로 없지만 그곳에 십자가는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1: 훌륭하십니다.
0: 네, 8291번님.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PPT에 나갈 배경화면입니다. 주일 예배 오셔서 성도님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야, 귀한 또 방송부에 자리를 또 감당을 하고 계시나 봅니다.
1: 가을 분위기로 바꿨네요. 그죠?
0: 네. 어우, 낙엽지는 너무 예쁜데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5109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1: 어제
0: 명촌?
1: 명촌 그린공원에서 전도했어요. 날씨가 시원하여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복음 전하며 신났어요.
0: 네, 또 공원에서 함께 찍으신 사진 보내주셨어요.
1: 십자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와, 너무 멋진 사진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 네, 0932번님, 네, 문자와 함께 또 보내주셨는데, 뭐, 목사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제 아들인데, 외동이지만 교회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과 함께 쑥쑥 자랐습니다. 그동안 로봇 코딩으로 많은 대회 수상이 있었던 아이인데, 오늘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이의 그간 보도 자료를 보시고 취재하고 싶다고 저희
0: 오.
1: 집에 방문 오신다고 하셔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모든 아이들을
0: 우와.
1: 품고 기도하며 전도한 시간에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야, 대단한 아이를 또 이렇게 자녀 삼고 계신 우리 0932번님. 이야, 어떻게 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3908번님, 십자가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십자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1: 아멘.
0: 보내주셨어요. 그쵸. 네. 우리 3233번님, 제 십자가는 제 자녀들이에요. 얘들아,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와라. 라고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그쵸. 각자의 십자가 사진을 한번 나눠봤는데, 각자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가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아요.
0: 네. 근데 왜 항상 그런

0: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1: 우리 중에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가만 놔두면 손 들고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안질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맞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는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내가 손 들고 십자가 찾아서 지는 삶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십자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면 그 십자가가 면류관이 될 겁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혹은 바라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나의 가족들은 언제쯤 하나님
1: 그럼요.
0: 품으로 돌아올까? 나의 자녀는 사춘기를 언제쯤 벗어날까? 또 수많은 나의 직장과 삶의 문제들로 산적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저는 십자가가 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1: 맞아요.
0: 해보게 되더라고요.
1: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여러분, 십자가 왜 나한테 버겁지?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이것도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지셨어요. 여러분,
0: 아멘.
1: 우리도 그렇게 지는 거예요.
0: 아멘.
1: 그렇게 십자가 지고 가면 왜 지게 했는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십자가가 살리는 십자가고,
0: 아멘.
1: 그 십자가가 나에게 축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0: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곳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품에 안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냥 사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시고 또 다시 한번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1: 아멘.
0: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셔가지고, 오늘 창고가 텅텅 빌 예정이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좀 달렸는데, 목사님 좀 어떠셨나요?
1: 오늘은 좀 따뜻해지네요. 따뜻해지고, 대부분의 십자가의 내용들이 지금 마지막 글도 그래요. 십자가가 축복인 걸까요? 고난이 축복이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참 부담스럽고 좀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
0: 아멘.
1: 들으시면서 이런 글 보내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 한주한주 버겁지만 주의 교회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하나님
0: 아멘.
1: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중요한 것 여기 보낸 십자가들처럼 십자가가 우리 가까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0: 아멘.
1: 아주 가까이 있다. 라는 거
0: 맞습니다.
1: 꼭 기억하십시오.
0: 네, 그렇습니다. 단 손가락으로만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십자가 혹은 이 손가락 두 개로 겹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더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내일 이제 숲속 콘서트가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내일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동문 쪽에 있습니다. 동문 쪽에 있는 숲속 콘서트 5개 공연장 잘 찾아오셔서 많은 분들 은혜의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들고 좋은 곡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자리,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거죠?
1: 당연하죠.
0: 그러면 내일 저녁에 7시에 저희는 울산 대공원의 숲속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천국 직행 107-3번 버스는 여기서 운행을 종료할게요. 이 버스에 모든 사람들 다 타는 그날까지 저희는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0: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천국직행 107-3번 버스 오라이. 그리고 저도 바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 함께해 주시고 또 화답해 주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제이워십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일 숲속 콘서트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도 신청 가능하시니까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괜찮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더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영적 아비가 되는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마리아에게 왔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다니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그의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이 되었는데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러 왔느냐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원래 산식으로 보게 되었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아니면 마리아의 친척 아니면 마리아의 친구들이 이로를 위해서 와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근데 마르다 하나 이러면 빼고 마리아를 보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마르다 이름이 빠지고 마리아는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장례식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니면 또 딸, 며느리 여러 집안들의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그 뒤쪽에서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마리아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지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 간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해야 될 것인데 대한 정의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2절 그 다음 여러분 말씀장을 한 번 더 봅니다. 1절로 3절 말씀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마리아가 하는 일과 마르다가 하는 일이 각각 달랐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마리아가 무엇을 하느냐.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 중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서 털로, 자기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두 사람의 확연한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언제나 일을 중심한 사람입니다. 일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마리아는 일보다도 관계가 중심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는 일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일을 열심히 하고 이 일을 잘 해낸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말을 세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일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일을 쳐내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말을 세게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것을 안 보고 계십니까? 제가 혼자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보고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되는 사람은, 업적 중심이 되는 사람은 상대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업적이 중심이기 때문에 능력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하는 일을 성과를 내야 되니까 관계가 복잡해지고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은 잘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일은 잘하지만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사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르다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 말이 세게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상대편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자기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는 살았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하지는 아니하지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할 뿐만 아니라 어쩌다 해도 말을 참으로 예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편에게 위로를 주고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해서 기쁜 말을, 참 예쁜 말을 하게 되므로 일보다도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사리에서 우리는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일의 능력도, 일을 주는 일들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관계도 귀하게 이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일을 조금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기에 그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추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도 일이 중심이 아니고 업적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과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귀하게 하고 말을 절제하게 하고 말을 이쁜 말로 함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중요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에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의 일을 해치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적 깊은 교통을 이루기 위한 예배가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하나의 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날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날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이요, 깊은 영적 관계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만날 것을 다른 사람들 만날 것을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다가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의 중심이 되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 업적은 남겼지만 그러나 자기 옆에 사람이 없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장 45절 말씀 성경책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마리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까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행하신 일을 알렸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문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왔는데 이 마리아를 이문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더 좋은 일도 감당했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아서 그냥 마리아에게 이루를 위해서 주로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 하나님 일이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와 한 일과
마리아가 한 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다는 겁니다. 말은 마리아의 이런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일을 감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그 일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6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더 잘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마르다의 일처럼 마르다가 일에 사명을 잘 간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됨을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보다 관계 중심 중요했던 그 사람 바로 내가 하는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4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의 신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7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마리아를 입문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은 이 공회, 회의를 엽니다. 유대인들은 공의회가 있었는데 공회를 열어서 기적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막 서로 의논을 하는 중에 47절의 말씀 보면 산헤드린 교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은 부인은 하지 않는데 53절의 말씀 53절 다 같이 5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말은 똑같이 기적을 보았는데 똑같이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마리아에게 온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오지 아니했던 유대인 중심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모든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지만 모든 기적이 믿음을 낳지 않는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지만 그 모든 기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름이 똑같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죽었습니다. 이런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

난 다음에 하늘을 우르러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집에 지금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 형제 다섯이 내가 이런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아브라함이여 보내어주소서. 살아서 다시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가서 전해서 이런 고통받는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영의 세계가 있어서 그 영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좀 보내어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보게 보면서. 그때 여러분 예수님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100%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100%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가한 걸 보고 믿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마르다를 이문하기 위해서 이루어가게 왔던 사람이 믿었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또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회의를 갖추어서 예수를 만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됨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얘는 유대인의 간호로서 그 시대 당시에 위대한 일꾼으로서 세상에 명예가 있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라면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말고 지키라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림이 되어서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니까 좀 이제는 토요일 주일은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아침잠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이 주일만큼은 낮잠 좀 아침잠을 실컷 자고 싶는데 제가 아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래도 주일만큼은 아침잠을 좀 깊이 자고 싶는데 예배하러 오라 교회 오라 막 귀찮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잠을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어 친구 만나는 것 등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영혼이 깨워지고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그의 마음에 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더 귀하게 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렇게 말하면 첫 증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제는 항류를 붓기 위해서 달려갔던 마리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로마 병정들이 첫 증인들입니다. 로마 병정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가 와가지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돌이 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 부활의 첫 증인을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로마 병정들이 첫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면서 부활을 목도했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의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이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11조 하라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생활을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좋은데 11조는 하기는 어렵다. 내가 먹고 살기도 파릇한데 왜 내가 11조 해야 되느냐. 11조를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것 때문에 11조 때문에 포기하고 지옥 가는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 병정처럼 군인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시체고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는데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업적 중심의 신앙, 일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관계 중심 신앙생활, 하나님과 내 영적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진 관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 274국에 5571번 052 274 5571번 한세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비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얼마 전 교회 학교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도 방문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조선 땅에 표류했던 하멜의 기록부터 국토의 모든 산맥과 물줄기를 정밀하게 새겨넣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까지 지도의 역사를 한눈에 돌아보는데 참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위성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미지의 땅을 직접 발로 딛고 눈으로 확인하며 한 획 한 획 지도를 그려

역사는 언제나 전체가 다 보여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딛은 순종의 발걸음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 뒤의 지도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셔도 오늘 당장 내딛어야 할 발걸음 앞에 가장 정확한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훗날 누군가에게 가장 안전한 은혜의 지도가 될 것을 믿으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쿠스틱 월십이 찬양하는 Thy Word, 주의 말씀은 이었습니다. 지도를 만든 옛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한 번에 완성된 지도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리 길을 비바람 맞으며 걷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내리며 그날 그날 눈앞에 보이는 능선과 마을을 종이에 꾹꾹 눌러 담았을 뿐이겠죠. 그 수많은 오늘의 수고가 모여 마침내 온 나라의 길이 담긴 위대한 지도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내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제도 전체를 다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 하루라는 작은 퍼즐 조각과 지금 당장 디뎌야 할한 걸음만큼의 빛만 보여주실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은 비록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기에는 가장 완벽한 빛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늘 정직하게 땀 흘린 시간, 믿음으로 감당한 작은 순종,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친절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메들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메들리,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곡이었고요. 앞서 보내드린 곡은 테너 구균종의 극동방송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으로 찬양의 심포니 전해드렸습니다. 9205님,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아이 앞길을 잘못 인도하는 건 아닐까? 늘 조바심이 났습니다. 인생 전체 내비게이션을 욕심내기보다 오늘 아이 손꼭 잡아주고 따뜻한 밥한끼 차려주는 오늘의 등불부터 밝혀야겠네요. 큰 위로 받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는 아직 사춘기가 아닌데도 초등학생만 된 아이만 봐도 그런 조바심이 납니다. 늘 떨리고 조심스럽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가장 든든한 빛은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눈빛 하나, 표정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엄마 뭐 화났어?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는데,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 아이를 보면, 정말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9105님, 주님께서 매일매일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빛 듬뿍 주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8329님, 항상 만원 지하철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신다고요.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 어디로 향하는 건지 무기력할 때가 많았는데, 옛 선조들이 비바람 맞으며 지도 그리던 하루하루 이야기 듣고 왠지 정신이 듭니다. 저도 오늘 제 인생의 한 획을 긋고 오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지도 박물관에 가서 놀랐다니까요. 그때는 위성에서 본 것도 아니고, 뭐 지구의 모습을 밖에서 바라본 사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떤 집념이 그를 그렇게 지도를 그리게 했을까.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의 지도가 되어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 같은 하루라는 점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의 어두운 밤길을 지날 때 여행자들은 신발 끝이나 지팡이에 작은 등잔을 매달고 걸었다고 합니다. 그 등잔은 자동차 전조등처럼 수십 미터 앞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딱 내가 지금 내딛는 발 한 걸음 앞,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작은 불빛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꾸만 강력한 탐조등을 비춰달라고 조릅니다. 1년 뒤, 10년 뒤의 지도를 대낮처럼 훤히 펼쳐 보여주셔야 안심하고 출발하겠다고 때를 쓰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등 대신 발등상의 작은 등을 건네십니다. 전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당신의 손을 잡고 오늘 내딛는 딱 한 걸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걷는 매일의 동행이 곧 우리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일의 염려로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딛고 서야 할 딱 한 걸음의 그 자리에 가장 정확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 믿음으로 내딛는 오늘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 발의 등이자 내 길의 빛 되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희즈윌의 견눈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지도 위에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짙은 안개를 만나거나 가파른 오르막길 앞에서 멈춰서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일의 여정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내딛는 바로 그 걸음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빛을 이미 비추고 계시니까요. 우리 믿음의 한 걸음 같이 내딛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헤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댁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댁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0: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녁 퇴근하고 집에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몇 번 그 찬 바람이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때의 가을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니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하지만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해도 분명히 9월이니까 언젠가는 가을 바람이 올 것이다 하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지만 또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0: 모든 것을 드리고 내어놓고 간구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아, 우리 기도하면 제일 먼저 오는 기도응답의 시작이 평강이거든요.
0: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평강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1: 네.
0: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
0: 아멘.
1: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네. 자, 오늘 그러면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
1: 네.
0: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을 주의 평강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위축되고 또 낙심되고 방황하고 있을지 모르나 오늘 모든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기도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고 바라고 구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기대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 비록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고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어떠한 질병의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시고
0: 아멘.
1: 환경의 문제도 열어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도 해결되게 도와주옵시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요. 사실은 주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들 정말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 물질의 기도의 제목, 또 관계와 또 건강과 전도 대상자와 가족과 또 이웃과 일터 정말 많을 텐데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익명이라고 적으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중보기도팀에서 전달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을 함께 하시죠.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10분 지났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놓고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올렸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찬송으로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정말로 다양한 갖가지 사람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오랜 시간 기도한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4276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작은 그 아파트를 4월 달부터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팔리질 않습니다. 속히 팔려서 그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목사님,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저희 극동 방송에서 발령이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딱 보아놓은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옆으로 이제 걸어서 5분 거리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집은 나가지 않죠. 그때 전세가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고민을 여러 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에 와닿네요.

0: 네.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
1: 예.
0: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뭐 하나님께서 뭐 가장 좋은 곳으로
1: 아멘.
0: 꼭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4276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벌써 몇 달째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를 원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처분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1: 주님.
0: 우리 4276님의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삶을 순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히 아파트가 빨리 잘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격에 그 매매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다음 매점으로 주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1: 아멘.
0: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우리 4276님이 소망하는 대로 교회 가까운 곳에 이주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사할 그곳이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게 해 주옵시며 전도할 영혼들이 많은 곳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곳이 되어 그곳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더큰 매점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수 있도록
1: 아멘.
0: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회를 가까이 하며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며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 수고함이 더해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수 있도록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그런 일꾼 될수 있도록 우리 4276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9623번님. 둘째 딸이 35살인데, 30살에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기다리다가 작년부터 이제 시험관을 또 시술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간신히 착상된 지 며칠 지났는데, 어제 피가 비친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예전에 비해서 난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시험관 시술도 좀 있고 또 예전보다는 쌍둥이도 많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모의 마음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요새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철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1: 예.
0: 또 이렇게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꼭 받아주시고 꼭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1: 아멘.
0: 잠깐의 어려움들과 위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 기회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9623님의 둘째 따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1: 아멘.
0: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여 많은 아내의 여점으로 그런 노력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그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1: 아멘.
0: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여기며 귀한 주님의 자녀를 양육해내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 불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피가 비치는 이 상황도 주님 안정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 이 가정에 어렵지 않게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내주심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

0: 서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탁월한 뛰어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의 모든 위기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많으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보내주실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익명이라고 쓰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가 끝난 뒤에는 저희 중보기도팀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 3908번님 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쁜 생각이 자꾸 드네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매일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는데요. 예전에 올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잠깐 보면은 이분은 이제 지금 따로 살고 있으신 지가 한 2년여 정도 됐고
0: 네.
1: 또 이제 본인의 질병도 좀 있으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우울증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런 것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나이 들어서 다니시던 교회를 지금 또 안 나가고 있는 또 상황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참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님.
0: 네. 아, 참 가족 간의 관계가 풀리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풀릴 수도 있는데
1: 예.
0: 참 또 어떤 면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를 풀기가 또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가족이라 더 많이 서운해하고 또 자존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1: 예.
0: 또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고요. 우리 3908님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으니까 꼭
1: 예.
0: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 아멘.
0: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나쁜
1: 예.
0: 생각 갖지 마시고
1: 그래요.
0: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3908님 참 가족을에 대하여 참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의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가족들 사이에 생긴 이 갈등들 또 여러 가지 오해들 또 자존심의 문제들 서로를 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닫혀진 이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 깊숙이 역사해 주옵시고
1: 아멘.
0: 저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서로에 대하여 견제하고 또 하나님의 참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자 하는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용서를 하게 되고
1: 주여.
0: 또 먼저 사랑하게 되고 아니면 존귀 여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부부가 부부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의 은혜로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 이제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온 식구들이
1: 아멘.
0: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격해져 있는 감정으로는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이 가족들 간의 마음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리시켜 주심으로 참된 평화가 이 가정에 오게 해 주옵시고
1: 아멘.
0: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실망하여 하나님의 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곧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가정 이런 영적인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익명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팀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성령님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0: 김도현의 찬양으로 샬롬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주신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 샬롬, 그 평강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응답을 받는 가운데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남기실 분들은 지금 우물정 3927, 샵 3927번으로 지금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기도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 삼산제자교회 청년부이신 노연수 청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시면서 또 이명동 목사님과 정신의 사모님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의 부탁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그 성도님이실 것 같은데 교회 청년과 또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1: 네. 아, 우리 1680님이 예. 중보 기도자이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늘 하시고 또 예. 부탁까지 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기도가 중보 기도가.
0: 아멘. 예.
1: 네,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1680님 기도 요청하신 대로 우리 삼산제자교회 우리 노현수 청년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그의 삶이 온전히 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이름처럼 우리 노현수 청년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배우자를 꼭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배우자가 성격도 너무나 잘 맞고 가치관도 맞고 신앙관도 정말 함께하여 모든 것이 일치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아멘.
1: 제자 비전처럼 주님 주신 비전이 동일하여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늘 평생 함께 하나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이기도 원합니다. 이러한 좋은 주님의 일꾼을 배우자로 만나게 되어 우리 노연수 청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우리 삼산 제자교회 이명동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정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알며 지키고자 하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길을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영성도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좋은 동역자들을 목사님에게 많이 붙여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또한 옆에서 보좌 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교회 일들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즐거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아침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삼산 제자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난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087번님, 친정 부모님이세요. 배순예 어머니시고 또 아버지 신병관님. 그 두 분 다 말기암이신데 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암의 치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말기암이신 상황에서 영혼 구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기고 꼭 부모님들이 복음을

0: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천국 소망이 있는 예. 두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저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7087님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름만 들어도 참 걱정이 되는 이 말기암을 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몸에 하나님의 어려움이 없도록 붙드시고 할만 하시거든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암세포를 다 소멸시키시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시고
1: 아멘.
0: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두 분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함께 하나님의 아침으로 주님을 향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또 아니면 좀 그의 마음이 아니면 그 새로워져 소망이 넘치고 그것이 몸을 아니면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시고
1: 아멘.
0: 몸도 마음도 영도 다 함께 구원받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더 늦기 전에 친정 부모님 두 분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087님이 부모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이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며
1: 아멘.
0: 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는 두 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신 심병관님 어머니신 배술래님 이 두 분의 이름을 주님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침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아침 붙드시고 만나 주심으로
1: 아멘.
0: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다고 고백할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9215번님 항상 그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시는 분이신데요. 만성 피곤, 허리 협착으로 걷기도 어려우신 지금 남편이 있는데 건강 주시고 또 일들이 잘 공급돼서 날마다 기쁨과 이 기도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남편분이 건강이 걷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0: 네.
1: 예.
0: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몇 번씩 기도해드린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프리랜서가 한 날마다 불안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아멘, 아멘.
0: 우리 9215님이 옆에서 늘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꼭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9215님 기도 요청한 대로 남편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주여.
0: 지금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성 피곤과 허리 협착으로 걷기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허리 협착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일을 해야 하는데 불편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강하게 그 고통받는 자리를 어루만지시고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통증을 알며 완화시켜 주옵시고 협착된 자리가 편쾌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피곤함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온몸이 다시 활력이 넘치게 도와주옵시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그 몸을 어루만지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고 계시는 일거리도 주님 지켜주옵시고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안정적으로 그 일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9215님이 옆에서 기도한 대로 남편의 하나님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수많은 기회가 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많은 일감이 공급되어 내면 좀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0: 하며 내 그 삶의 문이 더 열리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늘 주님만 바라보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이 가정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정말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입니다. 네. 자,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의 응답들, 그 처한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정말 신음 같은 작은 소리일지언정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그리고 내어놓고 맡기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주님은 기뻐 들으시고요. 주님은 그 가장 아름다운 때 주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아, 오늘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대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

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 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

0: 9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환대의 공동체로를 주제로 2026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최근 서울 중흥교회에서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및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YMCA가 어제 한국사회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미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오는 16일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에서 첫 강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일 공동체가 독거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 전달한 밥상이 1,500만 그릇을 넘어서며 오는 10일 서울 청량리역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감사축제를 개최합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장관 직위는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갈 능력과 식견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영법상 동성간

0: 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환대의 공동체로를 주제로 2026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재열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인 신뢰도가 27.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추로서 사회적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교회가 주차장을 마당으로 개방하는 등 공간적 담장을 낮춰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환대를 일시적 선행이 아닌 교회 구성원의 문화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 목사는 이어 경청을 통해 환대 문화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목회적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중흥교회에서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및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회가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더 깊이 섬기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설교를 맡은 엄신영 목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1885년 선교 시작 이후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며 본격적인 교단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1회 총회에서는 목사와 선교사, 장로 등 대의원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길선주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 YMCA가 어제 한국 사회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미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오는 16일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에서 첫 강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랫폼에서는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오는 12월까지 자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 북한 및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총 4차례 강연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서울 YMCA는 매월 진행되는 강연과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운동 블로그에 공개하고 자료집으로 제작해 미래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독거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 전달한 밥상이 1,500만 그릇을 넘어서며 오는 10일 서울 청량리역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감사 축제를 개최합니다. 1988년 시작된 밥퍼 사역은 지난 38년간 소외 이웃을 섬겨왔으며 2022년 동대문 구청과의 증축 건물 법적 분쟁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축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김동호 에스겔 선교회 대표의 설교와 비빔밥 퍼포먼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기온은 28도로 내려가겠고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야외활동이 수월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시기이니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로 시작했지만 오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고 너울성 파도도 유입되는 등 해안가 출입은 되도록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6도, 습도는 57%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 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암이 찾아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의

0: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1: 실종자.
0: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1: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돼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2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0: 사람들
1: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000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0: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 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 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1: 네.
0: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1: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0: 그렇죠. 예.
1: 2015년 12월에 저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예.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0: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1: 중국하고 두 나라가.
0: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1: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0: 그렇죠.
1: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 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 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0: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0: 올라간다.
1: 네.
0: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1: 네.
0: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1: 네.
0: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1: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0: 그렇죠.
1: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0: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1: 네.
0: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후원이 약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0: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1: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0: 안 내고
1: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0: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1: 가능성은 뭐
0: 없죠.
1: 가능성은 이제 그 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0: 반기문
1: 재단.
0: 재단. 예. 그거 찍으면 나와요.
1: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0: 아니 저는 예, 청취자들이
1: 네.
0: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 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1: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1: 그렇지
0: 않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1: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 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0: 아니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것 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0: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민난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 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1: 저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0: 외부부에.
1: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0: 네.
1: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어떤 면에서?
1: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0: 합리적이고.
1: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의 입각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상식. 그래서 그때,
0: 자기 사심이 없지.
1: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할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0: 나는 뭐, 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먼저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 그러기에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천 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 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래. 가면은 반기문
1: 의정수석이
0: 의정수석이
1: 영접을
0: 앞으로
1: 하시고
0: 나와서 기다리겠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0: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1: 글쎄 말이죠. 예.
0: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직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직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 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 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나한테 맨날 죄 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1: 네.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0: 있다.
1: 그러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2: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헤쳐서 되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2: 네.
1: 큰 힘이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2: 맞습니다. 네.
1: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0: 그래서 우리 김모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1: 네.
0: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1: 9분이 아직도
0: 예, 소식이 예.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0: 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네, 거지.
1: 그렇습니다.
2: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어려우셨겠네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 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예. 거를 네.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0: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0: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1: 네.
0: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2: 기도,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 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 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아멘.
2: 그러니까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0: 기도대로 될 거예요.
2: 네.
0: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아멘.
2: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00

1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제가 처음에 듣고 5년 전에 그때 성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가 아프는 순간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4달 만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셔서 병원비도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렇게 물질로도 여기저기서 다 축복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승려를 느껴요. 저희 아이가 다시 올해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항암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제 9차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잘 견디고 또 힘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방송국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의 모든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0: 자녀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파 선교사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드릴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나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되도록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에게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렸지만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좀 키도 크고 멋지게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 그런데 행복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환,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았지. 미국 국민보건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미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17%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은 행복할까? 알아보니까 그들도 고독과 소외감,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요. 절망. 첫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었어.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번째로 정서의 불안.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마지막으로 영적 굶주림에서 절망이란 네 종류.

위에 원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 이거는 고쳐보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만물의 영자

젊다고 믿기만 하면,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믿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조카들도 나보다 먼저 간 애들이 많어. 근데 하나님이 왜 나는 92살까지 남겨두시고, 뭐 왜 남겨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해라. 아직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마 그래서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요. 어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인의 어머니라고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살림살이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 여자는 보냈고, 11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과 각종 서적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존 밀튼, 토마스 카일리들의 책을 다 정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인근 주일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빈민 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남다른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삶은 1876년 8월 28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땅에 흑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메리 슬레서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보다 더 예수님을 위한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했습니다. 39년간 질병과 온갖 위험과 난관을 찾아봤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여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마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대표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가 없느냐. 그때는 용인도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있었고 대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록도에는 아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막 버스에서 내린 미국의 관광객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딱 풀어놓으니까 카메라를 찍느라고 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금발머리의 미국 처녀 선교사가 밤새도록 흘렀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누가 돈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I won't do it for $1 million.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얼굴을 들고 치다 보니까 미국의 멀쩡한 신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Why? 왜? 그때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업가 신사는 사진도 안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젊은 처녀 선교사가

이 가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국 나라에 와서 그 흘러내린 고름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이길래 친구, 부모, 자기 땅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나병 환자들의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은 180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간호사 선교사를 강권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다른 데 아닌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저렇게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으로 그 간호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줄 믿고 자기도 돌아가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필요성 때문에 온 천하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너 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죄 때문에. Sin for world.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씨, 박 씨, 김 씨, 조 씨, 우리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 당 1,000명 여성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35억이 하루 2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중에 12억은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는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 있고 사망자가 30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수원 인구 3배가 해마다 에이스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의 1억 1천만 명이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중 60%, 6,600만 명은 여자예요. 개발도상국가에서 4분의 1의 어른들은 그게 8억 8천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64%. 한국 여성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이 남자보다 훨씬 나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향락과 패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향락과 패션에 눈이 멀었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질 않지만 1965년도 독일의 신학자 퍼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로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 변해져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만큼 군사력 가지고 있고 물질도 온 세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회가 망할 거냐? 그 사람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퍼 텔릭이 한 얘기요. 첫째, 이기주의. 내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이기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내가 $1,000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 $1,000 때문에 쏴 죽인다. 물질주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살죠. 하나님 제일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미국 대학의 99.8%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휴머니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미국 사회에 병들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초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로 향락주의. 참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고 놀자. 사회가 얼마 가겠나. 로마와 같이 망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중국의 수양서의 홍자성이라고 한 사람이 향락은 손님과 벗들이 구름같이 모여와 기꺼이 마시고 질탕이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되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다가고 즐거움이 도리어 흐느낌을 자아내는 사람을 적막하게 만든다. 아, 천하의 일이 모두 이같이 진저 어쩌다가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느냐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Provide by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란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성분이냐? 첫째, 그 복음에는 성육신, incarnation,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이마뉴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Regeneration of a Spirit of God.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복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의롭다. Righteousness. 뭐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별되는 거죠. Becoming holy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별됐어.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하고 성별됐어. 불신자들하고 성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가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홀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시는데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누가 김정한 목사 죽었다고 부고가 나가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사 갔어.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죽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살러.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마지막으로 명령, commission,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천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 단순하고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준 그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거. 뭐 하라고? 가라 그랬어. 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 시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김 권사한테도 주었어.

0: 의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는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독교는 피로 세운 교회고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는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그랬죠. 아벨의 순교에 피를 흘린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종교를 확립하셨고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피를 흘렸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선대원군 박해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피 흘리기 시작하여 대동강을 물들였습니다. 일제 36년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황해도에 장년 서부교회 박경구 목사님, 장신대 박창원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그래도 예수를 묻겠느냐 물어보면 박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나씩 잘리는 아픔 어떻겠나. 그러나 박 목사님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에서 흘리는 피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의 순교자 피 흘린 곳에서 복음에 증거한 이 강산이 곧 골고다가 아니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건지 못 갈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뭐 나 성경 몰라. 그 누나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저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주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

031-229-9000,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We Love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잔다,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잔다는 것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게 아닌 거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건데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말씀에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자지 않게, 영혼이 죽지 않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고 영혼이 깨어 있으면 천국입니다. 자, 영혼을 깨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942번님께서 맞아요. 자고 있는 거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잠든 분들 깨워드리는 방송 새끼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914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9022번님도 앱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네요. 문자 주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안내 방송을 좀 드릴게요. 조금 이제 갑작스럽긴 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가 좀 축소되는 방송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 방송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 권역이 조금 절반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이렇게 여섯 개 권역은 자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진행자가 이 오후 3시 시간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 외 지역은 새끼라는 계속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6942번님, 네. 샬롬 할렐루야. 또 이렇게 또 8858번님도 우리 2523번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곡 제가 이 곡 골랐는데 영어 찬양 우리 극동방송에서 가끔 흐르잖아요. 가이 벤로드 힘찬 목소리 참 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 곡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Draw me nearer. 예, 함께 찬양하시죠.

0: Sky Penrod,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버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연 주셨는데 사연 가운데서 좋은 사모 세미나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다고요. 회비 무료고 선착순 100명. 문의는 일산 든든한 교회로 031-977-8383번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 11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같은 교인이었는데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해서요.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 그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리니까 꺼주시거나 줄이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자, 전도 대상자 박찬호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아주 익숙하네요. 우리 박찬호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받았습니다. 박영숙님에게. 자, 신호 갑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호님 되시죠?
1: 예, 예.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예.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아, 지금 통화가 좀 그런데.
0: 아, 잠깐이면 되는데.
1: 예?
0: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운전은 안 해도 그냥 버스 타라래요.
0: 버스 지금 타시려고 해요?
1: 예예. 타고 듣지요 뭐.
0: 예예. 전화만 되면 예, 예. 되니까. 그 우리 예, 박영숙 예. 님이 전화 갈 거라고 혹시 얘기했던가요?
1: 예예. 예예예.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세요?
1: 저는 신림이요.
0: 예?
1: 신림.
0: 신림.
1: 예,
0: 서울 신림동.
1: 아니. 원주 신림.
0: 원주 신림. 강원도 예, 원주에 신림이 있구나. 예.
1: 예예. 예.
0: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분,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예.
0: 박영숙 이분이
1: 예, 예,
0: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박찬호님에 대한 사연을 보내가지고
1: 아, 예, 예.
0: 당첨이 돼서 선물 좀 드리려고 제가 전화했어요.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지금 저 병원 예약이 있어갖고.
0: 아, 병원에?
1: 예, 예.
0: 아, 그래요.
1: 예,
0: 자,
1: 예.
0: 일단은 제가 선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실래요?
1: 예.
0: 예.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그 다음에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아, 처음에 그 뭐라 그랬죠?
0: 처음에, 제일 처음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아, 그게 제일 좋겠는데.
0: 그게 제일 좋겠어요?
1: 예. 네,
0: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골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호님,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얘기는 들었어요.
0: 얘기만 들었고 아직 방송은 못 들어보셨죠?
1: 예, 예.
0: 어, 그렇구나. 우리 박영숙님이 예전하고 이제 같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죠?
1: 아, 예.
0: 지금은 이제 교회 안

0: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교회 안 다니긴 좀 오래됐죠.
0: 오래됐어요?
1: 예예.
0: 그 10년도 넘으신 것 같은데.
1: 아직 계속 다니고.
0: 아, 아내는 다니시고.
1: 예, 지금 계속 주말만 나가고.
0: 좋아. 근데 어떻게 본인은 지금 좀 오랫동안 쉬고 계시네요?
1: 예예.
0: 그래서
1: 타지 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0: 예예.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예, 극동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예예.
0: 그래서 다시 꼭 우리 박찬호님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1: 예예.
0: 이렇게 전화 연결했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박영숙님이 우리 박찬호님을 이렇게 요청했고 엄청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박찬호님에서.
1: 아, 예예. 예.
0: 우리 그럼 박영숙님한테도 선물 드릴까요?
1: 아, 그럼 좋지요.
0: 그렇죠, 좋죠.
1: 네, 네.
0: 자, 우리 박영숙님.
2: 아, 네.
0: 박영숙님은 선물을 뭐 드릴까요?
2: 저는 안 줘도 돼요.
0: 아이, 빨리, 빨리. 자, 빨리.
2: 것까지.
0: 자, 우리 이제 넘어가야 네? 되니까. 네, 어떤 선물?
2: 아우, 그러면 저도 소곱창.
0: 소곱창, 알겠습니다.
2: 네, 네.
0: 자,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0: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어요.
1: 예예. 아유,
0: 생방송 중에 박영숙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박영숙님이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박영숙님이 우리 박찬호님한테 꼭 하실 얘기가 있대요. 꼭 하실 얘기가. 자, 우리 박영숙님.
2: 네.
0: 예. 자, 네. 한번 박찬호님께 네. 한번 하십시오. 하실 얘기.
2: 네, 박찬호 집사님.
1: 예예.
2: 우리가 이제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짧죠. 그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함께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1: 네.
2: 네, 꼭 들어주셔야 돼요.
1: 네. 아, 이거 버튼 네. 잘 안 들려요.
0: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1: 네. 버스가 좀.
0: 버스가 시끄러워서?
2: 버스 아닌 것 같아요. 버스 네. 아니.
0: 버스 아니어서 그러면은
1: 네.
0: 자, 우리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2: 네.
0: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고.
2: 네.
0: 우리 박찬호님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네.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2: 박찬호 집사님.
1: 예, 예.
2: 우리가 이제 70을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갈 길은 더 짧으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집사님 안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가 같이 믿고 같이 찬양하고 네. 그러다가 같이 하늘 날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2: 아, 예, 감사해요.
0: 박찬호님 이번에 예. 잘 들리셨어요?
1: 예예.
0: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아내하고 박영숙님만 만나면 안 되죠. 우리 박찬호님도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1: 예예. 예.
0: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 예. 잘 믿으면서
1: 예.
0: 다시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박찬호님 지금 버스 아니지만.
1: 예, 예.
0: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1: 예.
0: 계획을 갖고 이 시간을 지금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1: 아, 예,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예요. 저 따라서.
1: 예.
0: 예,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예? 잘 안 됐죠.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네.
0: 아멘.
2: 아멘.
0: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0: 이번 주부터 아내 다니는 교회 같이 아내하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네.
0: 약속하시는 거예요?
1: 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 방송도 한

0: 한번 들어보세요.
1: 네네.
0: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꼭 문자 한번 꼭좀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1: 네.
0: 우리 박영숙 집사님,
2: 네네.
0: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원주에서 지금 호떡
2: 예.
0: 하시는 집사님 맞죠?
2: 네, 맞아요.
0: 우리 극동방송에서 집사님 유명해요. 영상 안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운영위원 수련회 때도 오셨던 분 맞죠?
2: 네, 갔어요.
0: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호떡, 우리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는 분. 예.
2: 네. 네.
0: 아, 오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극동방송 들으시겠네요.
2: 예, 그럼요.
0: 예,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 잘좀
2: 예,
0: 도와주십시오.
2: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저 지금 손님 때문에.
0: 예. 박영숙님, 박찬호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0: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앤 브랜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지나고 있는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야 정말 거기서 크게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 전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터에서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버스나 택시, 우리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 여기는 극동방송,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송, 앞으로 꼭 계속 들어주십시오. 5360번님이 전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있는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같이 있는 분이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봅니다. 자, 5360번님.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지금 라디오가 네. 켜져 있죠, 옆에?
1: 예.
0: 라디오를 좀 줄여주시든지 꺼주셔도 됩니다.
1: 예. 네, 네.
0: 지역이 어디시죠?
1: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1: 네.
0: 장현숙님께서 지금 요양보호사.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집을 방문하셔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죠?
1: 네, 네, 네.
0: 그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고.
1: 네.
0: 그분이 지금 무교시라면서요? 무교.
1: 예, 원래는 예, 이제 원래는 성당 쪽인데요.
0: 천주교. 예, 네, 성당 다니셨고 지금 예, 현재는요?
1: 지금은 이제 무교예요.
0: 지금은 안 다니시고.
1: 네, 네, 네.
0: 근데 그 댁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서요?
1: 네, 제가 소개를 했죠. 극동방송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듣는 사람이니까.
0: 아.
1: 그래서 그런데 예. 처음에는 뭐 그 일반 방송 FM만 듣던 분인데
0: 예예.
1: 요즘에 제가 방문해 보면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0: 이야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좋아서.
0: 아 진짜요? 자 네. 옆에 계시죠?
1: 네.
0: 한번 바꿔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새끼라 저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고맙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2: 영광입니다.
0: 아이고,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성함이 어떻게?
2: 네네. 예. 예, 제 이름은 조선자.
0: 조선자님.
2: 네, 대전시.
0: 네.
2: 예, 지족동에 삽니다.
0: 아, 지족동?
2: 네네.
0: 아, 지족동에 계시는구나. 예,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2: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0: 어디요? 예. 예?
2: 우리 집. 조금 지나서 있는 것 같아요.
0: 대전극동방송이 네. 그렇죠. 지적동에 있잖아요.
2: 네네네.
0: 네. 그 요양보호사 우리 장현숙님께서 극동방송을 알려주셔서
2: 네네.
0: 지금 그렇게 잘 들으신다면서요.
2: 네. 듣고 있습니다.
0: 어떤 게 좋으세요? 방송 들으시면.
2: 아니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0: 네.
2: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0: 예, 예.
2: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천량도 좋고
0: 예.
2: 또 선생님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으시고
0: 아이고,
2: 또 목사님들 나와서 가끔 예. 가다가 말씀하시잖아요.
0: 네네.
2: 예, 그런 것도 좀 귀에 귀담아 좀 많이 듣게 되고 아니 그 요양보호사는 선생님이
0: 예.
2: 저한테 이제 그 크리스찬에 대한 걸 많이 좀 얘기를 좀 한 편이에요.
0: 네네.
2: 그래서 그런가 몰라서 제가
0: 그런
2: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0: 그래요.
2: 아무튼 아이고.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0: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2: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이 교회를 네. 나가보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라도?
2: 네, 어렸을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0: 국민학교 때?
2: 네. 몇 번 나가보셨구나. 서울에 남대문교회라고 해갖고.
0: 네네.
2: 예, 거기 한번 가보고.
0: 아.
2: 저희 집안에 이제 성당을 많이 나가서.
0: 그렇군요.
2: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요양보 선생님이
0: 네네
2: 극동방송 그 얘기를 하시고
0: 네네
2: 하는 데 와서 얘기를 하시고
0: 예.
2: 하시니까
0: 예.
2: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죠.
0: 아까 장현
2: 들었었어요.
0: 아까 장현수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는 네. 좀 이렇게 예수님 얘기 별로 안 좋아하셨다면서요?
2: 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0: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응? 와.
2: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0: 제 마음을 잘 모르죠?
2: 네.
0: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0: 예. 이게 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2: 그렇죠.
0: 그래서 기도하다가
2: 네.
0: 보면은
2: 네.
0: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이렇게 책임

0: 빚어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자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탁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1: 예.
0: 전화 연결까지.
1: 글쎄, 아, 영광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1: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선생님하고 요한고보로 선생님만 사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0: 예? 뭐라고요?
1: 사연이 좀 들려서,
0: 예.
1: 저희를 좀 많이, 좀 조언을 많이 얻어서,
0: 지금 전화기가 좀 계속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예. 잘 전화기 좀잘 대주시겠어요? 여보세요?
1: 잘 들립니까?
0: 예, 이제 됐습니다. 예.
1: 아,
0: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네.
1: 네네.
0: 전화가 끊어지네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네.
1: 네.
0: 네.
1: 말씀하세요.
0: 잘
1: 잘
0: 이제
1: 들립니다.
0: 들립니다. 전화가 아까 계속 끊어져 가지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 보면 들으시죠? 여보세요?
1: 네네, 말씀하세요.
0: 예, 전화기가 좀 이상하네. 지금 끊어지네요. 예?
1: 전화기가 끊어진다고요?
0: 예, 그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극동방송 듣다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 예수님.
0: 예,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왜 죽었냐면 조선자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좀
1: 감사합니다.
0: 더 구체적으로 교회 가셔서 듣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 우리 장현수님 다니시는 교회 가셔도 좋고 저희가 대전에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1: 제가, 그건 제가 이제 장현수님하고
0: 자,
1: 상의를 해서
0: 그래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방송도 듣지만 교회까지 가셔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우리 조선자님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 우리가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1: 그죠. 말씀 좀 한번
0: 제가 해볼게요,
1: 해드보시겠어요?
0: 그러면요.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묵 냉면,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초곱창.
0: 소곱창. 오케이. 옆에 계시는 우리, 장현숙님은 뭐 드릴까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1: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세요.
0: 아, 안 주셔도 된다고?
1: 장인수님은
0: 그럼 이따가 전화
1: 안
0: 드려서 우리 장현숙 따로
1: 주셔도
0: 드리든.
1: 됩니다.
0: 예. 아니,
1: 장인수님
0: 저희는
1: 것도
0: 그런 거 없습니다.
1: 하시지.
0: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조선자님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 찬양 너무 좋았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그거는 기억나요.
0: 어떤 거?
1: 저기 어릴 때 부르던
0: 예.
1: 네 주를 가까이.
0: 네 주를 가까이.
1: 그 노래는 내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0: 야, 옛날 국민학교 때 불렀던 찬양.

0: 생일인데,
1: 때 불렀던 건데.
0: 그 찬양 기억이 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방송 계속 들으시잖아요. 이제 교회 가시게 되면은 꼭 알려주세요. 예,
1: 알겠습니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제가 감사하죠.
0: 예, 우리 장현숙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십시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웅재 내 줄을 가까이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멜로디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예수님 이야기 정말 싫어했던 분인데 요양보호사 극동방송 들어보라는 말에 듣다가 이렇게 애청자가 됐고 지금은 마음이 열려서 내 줄을 가까이 이 찬양도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를 나가실 것 같습니다.

0: 우리 조선자님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662번님 새싹으로는 처음 오셨네요. 처음 들어요. 앞으로 챙겨 들을게요. 파란 하늘이 반가운데 아직 조금 덥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전주에서도 오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듣는데 바빠가지고 참여를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전파 선교사 후원도 신청하셨다고. 8737번님, 야, 이분 이제 저기 이단에 있다가 10년 방학 후에 새끼라로 계약하신 분, 전파 선교사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막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예, 서울, 경기,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외 지역은 계속해서 새끼라는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902번님 어제 저녁에 또 전파 선교사 가입해가지고 극동방송 가족 돼가지고 기뻐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금 방송 청취를 하고 계신다고. 아, 고맙습니다. 아, 이분은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이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8649번님. 8649번님. 제가 전화합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0: 지금
1: 안녕하세요.
0: 방송 듣고 계시죠?
1: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요?
1: 네, 주차하고 운전하고 계신
0: 주차했습니까?
1: 거예요. 네.
0: 광주, 맞죠?
1: 네, 맞아요.
0: 오, 근데 1년을 방학했다가 방송 듣고 다시 교회 나간 지 2년이 넘어간다고.
1: 네.
0: 저랑 연결은 안 됐죠, 전에.
1: 네, 문자 처음 보냈어요.
0: 근데 이제 방송을 듣다가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신 거예요?
1: 아, 네.
0: 이야,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0: 축하드려요.
1: 감사드려요.
0: 새끼라를 들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1: 네, 맞아요. 광주
0: 예.
1: 방송에서 계속 깨라를 안, 그, 안, 깨라가 안 들렸는데,
0: 예.
1: 제가 들었을 때,
0: 예.
1: 전국 방송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0: 그렇죠. 2023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전국 방송을 했으니까
1: 네,
0: 그때
1: 그때
0: 딱
1: 제가
0: 그때부터
1: 방송을
0: 들으셨어요?
1: 듣게 됐나 봐요. 네.
0: 오. 처음에 우연히 들으신 거예요? 극동 방송은?
1: 아니, 그전부터 극동방송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전파선교사도
0: 예.
1: 그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0: 예.
1: 하고 있었는데, 이제
0: 예.
1: 여러 가지
0: 예.
1: 사정으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0: 예.
1: 극동방송도 못 듣겠더라고요.
0: 어어.
1: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0: 예.
1: 이제 라디오 채널을 다시 이제 바꿨는데,
0: 네네.
1: 네, 피디님의 그 새끼라가 들리는 거예요.
0: 예.
1: 근데 그걸 들으면서 다른
0: 예.
1: 분들의 이제
0: 예.
1: 방학했다가
0: 그렇죠.
1: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0: 네네.
1: 나도 다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너무 은혜롭게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너무
1: 네.
0: 잘하셨어요.
1: 전화 올줄 몰랐어요, 근데.
0: 아, 이런 반가운 문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와, 원래
1: 근데 제가,
0: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까?
1: 아니요, 새로운 교회로요.
0: 새로운 교회 어디로 가셨어요?
1: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0: 예.
1: 나주에 있는 담비 내리는 교회로요.
0: 나주에 담비 내리는 교회. 오,
1: 네.
0: 나주까지 가셨구나.
1: 네.
0: 그래서 지금,
1: 거리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0: 또 은혜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봐요.
1: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죠.
0: 아,
1: 날마다 은혜 받고
0: 이야, 혼자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1: 있고. 네, 저희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0: 예.
1: 이제 남편과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수 있게 늘
0: 예.
1: 기도 제목입니다.
0: 그래요. 우리
1: 네.
0: 8649번님, 우리
1: 네.
0: 가족도 꼭 믿음의 가정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1: 네. 네.
0: 감사한 게 우리 8649번님이 다시 돌아온 거. 우리
1: 네.
0: 감사하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0: 네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해요. 우리 8649모님, 일단은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겠고요.
0: 안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1: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선물에서 하나 고르시죠 또.
0: 아이고 어떻게.
1: 기억나는 선물.
0: 비타민 보내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꽃바구니와 함께 네. 우리 8649번님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쁨으로 극동방송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생 찬양 혹시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0: 네, 충만이요.
1: 충만. 왜 좋아하세요, 충만?
0: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고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1: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으로 진짜 충만, 성령 충만 하시는 우리 8649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1: 예.
0: 네.

자,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신 5473번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고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 4918번님 또 3874번님 용인에서 벌집 제거하러 오신 우리 8975번님 아유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918번님도 오셨고 2191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오늘 다 소화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충만 나누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예, 조금 방송 번역이 좀 줄어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자, 복된 주말 주일 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주변에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친구 그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누구 전도를 받지 않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방송 선교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틀기만 하면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 생명이 넘친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늘 극동방송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많이 후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더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하던 금액의 100%를 늘려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아서도 남아서도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려서 이 전기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무 화목 보일러도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무를 주워다가 떼면서 다른 연료비, 난방비를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육신은 조금 힘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영혼구원의 어떤 조금이라도 원동력이 된다면 감사한 일 아닌가 해서 힘드니까 더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2: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장로님과 그 모습을 보며 라디오 전파를 통한 생명사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어느 사모님. 사모님께서는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생명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자신의 헌신으로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얻는다면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전파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이 생명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귀한 동역의 발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시로 의심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오른팔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포교회 김종용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뭐 지금 나눠드리는 이런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순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자주 다른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와 온전히 예배를 누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알리고 또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좀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의 기쁨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회개가 참 기쁨이 되는데 그 회개의 기쁨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마음, 이렇게 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다 사라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면서 11절 12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간 이후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장 이후에 2장으로 넘어오면 2장에서는 이런 메뚜기 재앙은 전초이고 군대의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돌이키라 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를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장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것, 또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 이게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진짜 너희에게 닥친 어려움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배고픔, 자신이 기대했던 풍요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실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관심 있고 또 최우선되는 그것은 풍요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충분히 뭔가 얻을 수 있다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죠?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았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또 뭐 아람신, 바벨론의 신까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이다 여기면, 그들이 원하는

원하는 풍요를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존재에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 신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길들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 그런 신들이 자신들의 신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 이거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내어주어야 그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진짜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소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소제는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고 해서 곡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막 많은 재물들을 에서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 곡물, 이 민하와 같은 단어입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또 그로부터 국류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물, 그게 이제 민하 또 소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나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진 이 상황, 그게 너희에게 심각한 상황이다. 그것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혹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로 나오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며 이런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 나오는 우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로 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일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바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여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내가 이루겠나이다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오니 혹은 내가 이거 드리오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게 길들여진 나를 위한 신을 내가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죄의 특성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네.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 이제라도의 이 표현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전초에 불과하다 했잖아요. 2장 4절부터는 메뚜기 때의 모습이 군대 같다 하면서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심판받을 일이니 돌이키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이키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돌이켜서 이제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걸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제약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의 그 다스림이 아니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도록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건 형식적인 회개 말고 진짜 마음을 뜻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라는 것, 그런 용서를 경험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하시죠. 우리의 어떤 문제에도 회개하며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이키기만 하면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 하십니다.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기꺼이 회개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회개하는 시간을 두셨죠. 오늘도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때 절대 형식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짧다는 이유.

이유로 십계명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던 마음, 나의 만족을 쫓아 있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짜 회개를 기뻐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마음은 주의 뜻을 이루소서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는 아, 진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라 하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려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요엘이 전한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그분이 하실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알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뭐 미래의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끝까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원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간혹 조금씩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일들. 오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 계획이 베드로 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뜻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죄가 아니라 그냥 나를 높이고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원대한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것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저 먼 과거에서부터 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저 미래까지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은 사그라들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내가 그냥 계획하고 뜻한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요. 그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고 또 기대하는 자가 됩니다.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교회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만족감을 얻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내 지위는 이래야 되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하고
또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내 뜻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교회에서 좀 이런 위치에 있고 싶은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니, 그 분명한 확신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좀 너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나의 큰 뜻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라도 내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뜻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아라. 네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를 보아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자신의 뜻 안에 갇혀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잘못되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거든요. 자신의 뜻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의 잘못된 모습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내 뜻 안에 갇혀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 내 뜻은 뜻과는 다르지만 내 마음과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라도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뜯어 고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뜻을 이루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은 깨트리겠다, 주의 뜻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행하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나에게 집중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를 기대하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뜻을 알고 주 뜻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무장되려는 의지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마다 그것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 늘 나의 뜻에 완전 갇혀 살거든요. 아,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좀 내 안에 내 삶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 정도에 만족하는 삶은 결국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뜻 깨트리시는 겁니다. 주의 뜻, 나의 뜻을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서 늘 세상 가운데서 내 뜻으로 쫙 이렇게 갇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주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나의 삶 곳곳에 주의 뜻을 드러내고 또 주의 뜻을 완성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 우리가 주의 뜻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뜻 아니라 여태까지 죄 때문에 내 뜻 이루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달아 여겼던 그 마음 다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동구 전하 2동에 위치한 미포교회 김종용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34-7111번 미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새벽 일찍 택시를 타고 어딜 가야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도로에 짙은 안개가 깔려있더라고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하는 초보 운전자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을 잘하시는 택시기사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여쭤봤죠. 기사님, 이렇게 안개가 짙으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저라면 앞에 가는 차랑 부딪혀

다칠까봐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러자 기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일 땐 오히려 앞에 차가 있어주는 게 더 고맙죠. 앞에 차의 불빛을 보면서 거리를 짐작하고 또 그 불빛에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또 나도 내 뒤에 있는 차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는 거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된다는 그 얘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인생의 안개를 싹 거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기도를 통해서 앞서가는 사람,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팀루고십의 찬양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하다 보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 하나 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서로 사연 나누고 또 축복하고 위로하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이 흘러나오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시는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저도 그런 여러분의 사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더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같이 걸어가기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두 곡의 찬송가를 함께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시라는 이름을 가진 팀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또 키워드 두 글자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새겼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멋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받아보시면 또 취향 따라 다운받아서 또 주위에 또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겠죠. 우물정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943번님 꽃집에서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꽃집 사장님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0208번님 차분한 이 방송 참 평안하네요. 늘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0208번님께도 감사드립니다. 7602번님 피디님 제가 이달 21일에 셋째 출산합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에 조리원은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저희 동네에 공공조리원을 지어주셨고요. 어제 공공조리원 최종 당첨됐습니다. 할렐루야! 와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 저를 잘 아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감사드리면서 그의 생각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요. 네, 출산 미리 축하드리고요. 조리원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주님 세밀하고 감사한지 저도 축하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들이 머리가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탈모 샴푸 토닉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씨앗, 마음밭에 씨앗을 심는다 할 때 그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 죄책감이 갑자기 마음을 짓누를 때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죽음이 두려워지고 눈앞에 문제가 무섭게 다가올 때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네, 우리는 각자만의 참 팍팍한 현실의 땅에 발을 붙이며 살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남은 일상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씨앗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두 글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 엑소존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오늘 사연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이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1234번님, 어린 시절 예배당 종이 울리면 마을에서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친구들과 들로 산으로 바닷길로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그 추억들은 지금 꺼내고 꺼내도 여전히 따뜻하고 웃음이 샘솟네요. 좋은 기억과 추억은 퍼가도 퍼가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삶을 생기 있게 해줍니다. 6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 역시 남은 생에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아, 어린 시절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산으로 들로 함께 뛰어다녔던 기억, 또 교회의 어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기억을 갖고 계신가 봐요. 저도 우리 청취자님 사연 읽으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 추억 잠깐 떠올랐네요. 어린이 찬양 메들리 김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과 나만의 은혜로운 기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방송되는 설교 말씀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혹시 지금 내 지갑에 이번 주 발표될 로또가 있다. 로또를 왜 사십니까? 당첨되려고 사죠. 예. 그러면 여러분 왜 로또를 안 사십니까? 뭐 성경적이지 않아서 이런 걸 놔두고 왜 로또를 안 사십니까? 안 사시는 분들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삽니다. 예. 근데 되는 사람은 될 것 같아서 삽니다. 로또 당첨될 확률 알죠? 814만 5060분의 1.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또를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지만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확률이 너무너무 낮지만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요. 어떤 누군가는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서 도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제가 처음부터 로또 말을 하고 확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제정하시고 하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학대를 당하며. 그래서 그 학대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이제껏 430년의 확률을 볼 때는 몇 퍼센트? 제로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단 말은 로또 확률이 제로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상황이 어떻든들 안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그들의 땅을 얻을 수 있는 확률로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전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 번째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이 말씀을 쭉 읽어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절차가 또 어떤 명령 하나하나가 까다로워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된 양이나 염소를 택하고 취하고

그것을 1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좌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시간을 맞춰서 고기를 불에 구워야 됩니다. 삶거나 이래서 안 되고 불에 구워서 그냥 먹어도 안 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무교절까지 누룩에 대한 부분까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예식을 행하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단 것을 다 죽이겠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시키는 대로 한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는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고 너희의 첨단 것은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것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그냥 저절로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소위 앞에 말했던 확률로 봤을 때 이런 일은 그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1장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껏 한 번도 없었고 이후로도 잊지 못할 이 처음 난 것이 한 번에 다 죽는데요. 믿어집니까? 믿어졌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처음에 다 죽인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다 죽일 건데 내가 시키는 대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너희들은 안 죽일 거야. 그러니 해. 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기가 쉬울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믿고 뭘 보증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며 의심하거나 안 하거나 뭐 갸우뚱갸우뚱 하거나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 쉬울까요? 긴가민가 남의 집 하는 건 보고 되는 거 보고 하란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든지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안 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아멘 하지요. 저절로 되어졌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말씀만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하나 안 빠지고 적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되어졌을 거라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다 하나같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그렇게 안 할 심정이 더 크다고.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번 때려볼까요? 기적.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게, 의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쉽고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한다면은 무엇을 비유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결혼도 아직 하지 아니하고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은 그 둘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임신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여러분은 지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요, 진짜. 진짜 죽었대요. 장사되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아니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믿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그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일을 어떻게 이대로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이가 태어난 게 하나님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며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고 이 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왜 제가 이것을 기적이라 그러고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냐면요. 그렇지 않은 원래의 상태, 원래 자연인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점치도 다니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 절대로 안 나온다 그러고 교회를 믿을 바에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민다 그러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살아갔던, 이렇게 가만 놔두면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렇게 죄짓고 나쁜 짓 하고 우리한테 덕이 안 되고 누구 수군수군거리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폭력행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도 내 주변 사람도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사형당해서 어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고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가만 놔두면 절대로 못 믿을 사람들인데, 가만 놔두면 나를 위해서 죽으며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도무지 확률이 제로인, 예수를 믿을 확률 제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확률 제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확률 제로인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나의 주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그냥 가만 놔두면 절대로 못 믿을 우리를 위해서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확률이 제로인 것을 확률을 100%로 만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업을 해놓으셨고 섭리하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이지요. 자,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래서 재앙을 몇 번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아홉 가지를 내리시고 지금 열 번째 재앙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항복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제 난 더 이상 못 버티게 하는데 그걸 몇 번 했다고요? 아홉 번을 넘어진 거 이렇게 세우고 못하겠다는 것도 하게 하고 못 버티겠습니다 하는 것도 버티게 하고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 바꿔 말해볼까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뿌리가 전혀 없는 애굽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 아홉 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애굽 사람도 믿는데 너희들 모두가 못 믿겠느냐? 애굽 사람들도 믿게 하듯이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이미 내려주셨어요? 아홉 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 말도 안 되는 처음 난 거 다 죽이겠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내 시킨 대로 해라 했을 때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겁니까?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찬양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이 어려운 것을 하지? 여러분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후에 보면 고집불통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유월절 예식을 순순히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아홉 번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사랑해 너희를 구원해내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마저도 믿을 수 있게끔 이미 보여주셔서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믿게 하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껏 내 주변에서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확률이 제로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확률이 제로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무후무한 그 일, 한 번도 없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소원이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아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구하시고 그 확률 제로의 기적과 같은 일에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주 목사가 지금 목사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나는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것. 누군가가 말도 안 된다는 그것을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새벽마다 밤마다 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보고 행하고 있고 지금 이 존재 자체가 기적 덩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건 누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걸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내 존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0: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었고 나의 주를 고백할 수도 없었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가 지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적 앞에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기적을 누리시는 기도를 행하시고 이런 삶이 그 기적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져서 또 누군가도 그 기적과 같은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5-191번 052-265-0191번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 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찬 바람이 조금 불더니 오늘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낮에 밖에 나가보니까 가을바람이 좀 세더라고요. 자,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동문 쪽에 있는 5개의 공연장에서 울산 극동방송이 준비하는 큰 행사 숲속 콘서트가 열립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날에는 바람은 조금 적당히 불고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날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도 함께 모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안에서 손이고 눈이고 발이고 각자의 맡은 지체로서 한 몸으로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주님을 닮아가지요. 그 길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보내드렸어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작은 집단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큰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사탄에게 너무나도 힘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기는 힘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타국 페르시아에서 살던 수산궁의 술 관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일을 하면서도 중심은 언제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얼굴에 어두운 빛이 있으면 바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주 하나님께 묵도하고는 저희 나라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왕은 자기 나라의 성벽도 아닌데 포로된 자의 나라의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나라는 힘이 아닌 경외함으로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소원합니다. 아멘.

0: 또 준비한 특별한 인터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다음 세대의 걱정도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가 또 앞에 다가와 있는데요. 제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입니다. 아, 이번에 아주 귀한 팀들도 오시고요. 귀한 강사님도 오시고요. 그렇게 이 울산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립니다. 자,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 모셔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을 위해서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0대들의 동지 양재용 총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양재용 총무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태화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10대들의 동지 간사를 맡고 있는 이유환 목사입니다.
0: 예, 이유환 목사님. 아, 10대들의 동지에서는 간사를 또 섬기고 계시네요. 네. 예, 그리고요.
4: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흥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유미 목사입니다. 울산에서 계속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고유미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아,
5: 네, 우정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소병준 목사입니다.
0: 예, 소병준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각자 섬기고 계신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신데요. 요즘에 청소년부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을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돼서 그러는데 고유미 목사님은 지금 고등부, 네. 예, 고등부 섬기고 계시는데요.
4: 네네.
0: 어떻습니까? 요즘 고등학생들 저희 때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나이이기도 하고 또 철이 많이 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필드, 사역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4: 아, 아무래도 제가 10년 전에 본 애들하고는 다른 모습이 물론 옛날에도 열심히였지만
0: 예.
4: 공부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이런 예.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수련회보다는 학원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은 조금 힘든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이제 교회보다는 또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약간 성적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있나 보지요.
4: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세상의 세태와 어떤 닮아가는 그런 점들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고요. 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병준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우정교회 청소년들은 뭐 또 똑같은지 아니면 뭔가 특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5: 비슷한 부분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거든요. 중등부랑 예. 고등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MZ세대 중에 Z세대라고 하잖아요.
0: 예, 예.
5: 그래서 Z세대의 특징을 보니까 맥락이 없는 것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예.
5: 그 쇼츠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저는 이제 왜 보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0: 예.
5: 그 안에서 뭐 의미를 찾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그러네요.
5: 네. 그리고 공동체성은 있는데
0: 예.
5: 통제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통제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0: 예, 예.
5: 그럴 만한 자립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5: 그래서 오히려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0: 예.
5: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연합집회와 또 교역자들의 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더 절실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겠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에 대한 그 훈련이 더 절실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10대들의 동지가 이번 그 울산학교 기도운동에서 맡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2: 아, 네. 10대들의 동지가 이제 3년 전에
0: 예.
2: 이제 중구 번영로에 건물을 옮겼습니다. 주소재지를.
0: 예.
2: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소재지를 옮기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성도분들과 이제 그 이사회 섬기시는 분들이
0: 예.
2: 고민을 하기에 이제는 청소년들을 섬길 때가 왔다 울산에도.
0: 아,
2: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학원 사역을 하는 마당을 만들자라는
0: 예.
2: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탐색들을 하고 그래서 더 웨이브나 최수로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이나
0: 예.
2: 학교 기도 불시운

0: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10대들의 동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1: 예.
0: 울산에 맞는 그런 학원 보그마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 사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번에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은 지금 3회이지 않습니까?
0: 예.
1: 예, 어떤 취지로 이제 1회가 시작이 됐고 또 계속해서 2회, 3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0: 2006년도부터 10대들의 동지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틴즈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로
1: 예.
0: 문소 호반광장이나 태화강 야외 공연장에서
1: 예.
0: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도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다가 잘 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런 무브먼트가 주춤하게 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주춤하고 있던 시기에 1회 때는 울산교회 성도분들이 10대들의 동지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 모임에서부터 지역 청소년들과 교회가 모이는 첫 집회가 이루어졌고요.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공식적으로 더브릿지 집회라는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태화교회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교회가 70여 개의 교회가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 예.
0: 작년에 태화교회 집회, 마커스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울산에도 그런 학원 보그마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 예.
0: 올해 3월 달에 울산 교회의 집회를 통해서
1: 예.
0: 더브릿지라는 타이틀이 공식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3회 집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예. 어떤 청소년들을 향한 그 집회 이름으로 그더 브릿지, 어떤 다리가 되어준다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저한테는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회, 2회 쭉쭉 이어오면서 어떤 그런 열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열매를 좀 보시고 또 에피소드와 간증이 있으신 분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2: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1: 예.
2: 반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한 10명에서 11명 정도 있었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보니까 반에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그 정도인가요?
2: 네. 정말 학원 보그마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1: 예.
2: 아이들한테 1, 2회 참석한 친구들의 반응을 한번 보니까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1: 예.
2: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 나 말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신앙의 광장을 통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1: 예.
2: 네, 그래서 오히려 기도 모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하게 기도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1: 예.
2: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분 정도 모여서 점심시간이나 뭐 따로 이제 등교할 때 5분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1: 예.
2: 또 학교를 위해서 또 학원 보그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런 이제 무브먼트 이게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게 불씨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불씨가 안 꺼트려지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인 것 같고 요 집회를 하게 되는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처음에는 그래요. 5분 기도. 그러면 나는 뭐 못할 것 없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그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천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태화교회 이유원 목사님께서 이 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떤 지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3: 네, 일단 먼저 더브리치는요, 울산 다음 세대 사역자 연합 모임의 이름입니다.
1: 예.
3: 작년 하반기에 우리 울산에서 사역하시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이제 모였는데요. 그때 사역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울산에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자라는 이제 마음들이
1: 예.
3: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의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과 10대들의 둥지까지 하나가 되어서 학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집회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년 하반기에
1: 예.
3: 태화교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또 울산교회에서 진행이 됐고, 올해 이번 9월에는 대흥교회에서
1: 예.
3: 진행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3: 그래서 이제 더브릿지 집회의 어떤 목적은 이제 분명한데요. 울산에 있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가 121개 학교가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121개 학교들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집회 가운데 아이들이 도전받고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 지금 인터뷰를 나누면서 목사님 보니까 우리 이완 목사님 입고 계신 옷이 지금 더 브릿지 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1: 아, 더 브릿지 그리고 밑에 울산.
3: 네, 더 브릿지 울산입니다.
1: 예, 아유, 귀합니다. 그 저도 그

0: 셔츠가 탐이 나는데요. 정말 바라기는 이 울산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저 더 브릿지 티셔츠를 입고 정말 그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불씨를 잇는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 아까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장소하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저희가 이번에 대흥교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제3회 더브릿지 울산 집회는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0: 예, 그러면 바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오후 4시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자, 대흥교회에서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아, 보니까 조금 더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이렇게 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어떨까요?
1: 네, 저희가 이제 오후 2시에는
0: 예.
1: 학생들이 이제 학교별로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자신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야기하고
0: 예.
1: 동아리에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동아리 부스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즐기고 나서 이제 집회 장소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0: 예. 정말 그 2시부터 동아리 행사 소개하는 부스도 있고 또 4시에 집회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제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회는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시고 또 어떤 팀이 또 찬양으로 함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또 중요하잖아요.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이번에 이제 더브릿지 울산 집회에서 설교자는 조창민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시고요.
0: 예.
1: 그래서 부산 수영록교회의 지금 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부산에는 오랫동안 더 웨이브라는
0: 예.
1: 그 학교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현장의 이야기들, 부산인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는 이야기들을 직접 이제 전해줄 수 있는 분으로 조창민 목사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창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번에 또 마커스 찬양팀이 함께하게 되면서
0: 예.
1: 같이 함께 또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저부터 많이 기대가 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이 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소병준 목사님이셨나요? 각 학교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울산 지역의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비율이 청소년으로 내려가면 더 훨씬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각 교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고유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도 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2: 일단 작년 집회 이후로 아이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결국 학교에서 믿는 사람끼리 모이자, 함께 기도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고자 하는 운동인데, 놀랍게도 지금 학교들에서 집회를 참여했던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선생님의 인도를 받아서 동아리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일부 학교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 100명이 넘게 기도 모임에 모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학년별로 나눠서 모인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추후 보고를 받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지금 올해만 저희 교회에서도 3명의 아이들이 3개의 학교에서 새로운 기도 모임을 신설하겠습니다. 아직은 선생님이 없지만 저희들끼리 모여서 3명씩, 5명씩, 10명씩 모여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모이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멘. 귀하네요.
2: 네, 너무 귀하죠. 그래서
0: 그렇죠.
2: 이번 집회에 관해서도 아이들도 벌써 영상을 만들고 지금 이번에 부스, 아까 말하신 2시부터 하는 부스에도 출연하겠다고 뭐 게임을 준비한다, 뭐를 준비한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0: 이번에 그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에 대흥교회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소병준 목사님.
3: 저희 교회도 비슷한데요.
0: 예.
3: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재미있으면은 애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0: 그래요.
3: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0: 예.
3: 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1회, 2회 참여한 친구들이 찬양팀에서 굉장히 많은

0: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1: 예.
0: 네, 그런 찬양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1: 예.
0: 나도 이렇게 기도 인도하고 싶습니다.
1: 중요하죠.
0: 네, 나도 이렇게 예.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손을 드는 친구들이 많아졌고요.
1: 예.
0: 이 친구들의 홍보를 통해서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커스도 오고 또
1: 예.
0: 귀한 강사님도 오고 또 다른 교회에 있는 뭐 사역자님들 학생들이 많이 오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또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학원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1: 예.
0: 때문에
1: 아멘.
0: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가르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멘입니다. 우리 각자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지금 그런 정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한번 우리 양재영 국장님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2: 아, 네. 저는 지난 집회 때도 그랬는데
1: 예.
2: 우리 지난 집회 때 울산에서만 처음 시도됐던 학교별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2: 학교별 결신하는 거는 모든 지역에서 이런 취지로 QR코드로 학교별로 아이들 이렇게 기도 모임 하겠습니다라고 집계를 내서 안내를 하는데
1: 예.
2: 울산에서는 그 QR코드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집회 현장에서 학교별로 아이들이 만납니다.
1: 아.
2: 그래서 기도 모임을 언제 할 건지 그 자리에서 정합니다.
1: 예.
2: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1: 바로 시작이네요.
2: 네, 바로 시작됩니다.
1: 예.
2: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1: 예.
2: 그걸 좀 잘 살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1: 그렇죠.
2: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집회가 아이들의 호흡과 같이 가야 되는데
1: 예.
2: 그냥 어른들 내지는 혹시 찬양팀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가다 보면 취지를 잘 못 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1: 예.
2: 것들을 잘 살려서 9월 집회 때도 대형교회에서 하는 그 집회 공간에서 학교별로 아이들이 하반기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아멘입니다. 자,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3회 더 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고요. 그리고 실천적인 지금 현재 부흥을 경험하고 계시는 부산수영로교회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조창민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어떤 실질적인 이야기와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여러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마커스가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자,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또 한 말씀 인사와 함께 초대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3: 네, 이번에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촛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운다는 말이 있죠. 사실 지금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아주 작은 촛불 하나와 같습니다. 저희 어린들이 보면 이 아이들이 뭐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애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제가 많이 뜨거워지고 제가 많이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약한 불씨이지만 울산의 학교들을 넘어서 교회를 살려내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9월 12일 오후 4시에 더브리 집회가 대흥교회에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기도의 불씨를 함께 모으고 함께 불을 받아서 학교와 교회에 그 불을 옮기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네, 바랍니다.
1: 아멘. 그리고 우리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님.
0: 그 저희가 더 브릿지잖아요.
1: 예.
0: 이게 태동이 더 웨이브로 부산에서 시작됐고 뭐 다른 도시들은 더 라이트라고 해서 도시를 밝힌다라고 하는데 울산이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이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1: 아멘.
0: 형통한 삶을 살아서 저희가 전국을 이어주는 연결다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부모님들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1: 예.
0: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학원 선교사로서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번에 이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죠. 대흥교회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고유미 목사님.
4: 네, 이제는 선생이나 교역자가 아니라
1: 예.
4: 물론 우리는 기도로 돕겠지만 학생들이 직접 내가 주도해서 하는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9월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주 토요일에 꼭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양재영 국장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부모님들이 많이

0: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디에 보내야 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녀로 자라날까? 이런 고민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초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1: 제가 그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더브리지 집회를 하면서 제 아들이 만든 건 아닌데 교회 선배들이나 주변에 같은 형들이 더브리지 집회를 통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이 밝아졌고 움츠러들지 않고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뭐 형과 누나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생활도 그 형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녀가 학교에 가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브리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 기도 모임에 아이들이 가야 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하고도 23시간은 밖에서 보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학교라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는지는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우리 10대들의 둥지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에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꼭 잡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10대들의 둥지 총무국장님이신 양재용 국장님 그리고 간사로 역시 섬기고 계시는 태화교회 이유환 목사님 그리고 대흥교회 고유미 목사님, 그리고 우정교회 소병준 목사님, 네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을 담은 찬양입니다. 미라클 제너레이션, 천관웅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이번에 숲속 콘서트에 또 참여하는 팀이기도 하죠.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그리고 숲속 콘서트에서 뵙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제인의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내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8845번님께서 전도사님 하루하루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공황 장애가 있는데 이 방송 듣다가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신다고 이렇게 기쁨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송, 치유하시는 방송.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쓰임받는 귀한 내 삶의 노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 찬양 듣다가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오실 텐데요. 그런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포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보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두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송승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제일성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끝과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살이의 끝, 노예 생활 끝났다, 이제는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소유권자로 살아가라, 이때까지는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날마다 타향살이했지만 이제는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똑같아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종살이 했을 때랑 똑같으면 안 되죠. 타향살이 할 때랑 달라져야죠. 이제는 주인으로 살아가야죠. 이제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야죠. 이제는 노예생활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달라져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매한 백성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와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게 되어주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랑 타향살이 할 때랑 별 볼 일 없을 때랑 달라져야 주인 노릇, 복된 자의 삶, 그리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게도 잘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45장 1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한 척이 50cm입니다. 그 길이는 2만 5천, 너비는 만. 이 정도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너희들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것이야.

0: 하나님의 소유야.
1: 그런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0: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다라면 내 삶의 어느 일정 부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 것이며 나의 소유는 어느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내 삶은 내 거, 내 인생 내 거, 내 시간 내 거, 내 소유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
1: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죠.
0: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중에 타향살이 하고 종살이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존귀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1: 하나님의 땅을 남겨놔라.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모든 왕 중에 왕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시느냐?
0: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아요? 안 떼어놓아요?
1: 떼어놓아요.
0: 그게 시간이 됐든 인생이 됐든 삶이 됐든 소유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들의 앞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1: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때 많은 것이 아닙니다.
0: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너희들 것이야. 정복해라, 다스려라, 너희들 것이야. 그런데 딱 몇 가지? 딱
1: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건들면 안 돼.
0: 이거는 하나님 것이야. 이것은 규율이야. 너희와 나의 언약이야. 약속이야.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을 지킬 때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근범하지 말할 때, 침범하지 아니할 때 그때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항상
1: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제한이 있어야 복을 내려줄 수 있죠.
0: 기준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복을 줄 수 있고 제한이 있어야 형평성에 따라 공평성에 따라 잘했어, 모자라, 지금 불충분해, 충분해, 합격, 불합격.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두시느냐? 우리에게 줘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1: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항상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0: 이렇게 해야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하면 노예 생활하고, 타향살이하고, 이렇게 하면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면 주인살이할 수 있는데, 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유는 우리 불편하라고, 우리 어려우라고, 우리 잘못되라고? 아니요. 그래야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이제 너희들이 땅의 주인 되잖아. 땅을 분배할 때 이 땅은
1: 내 땅이다.
0: 아무도 건들 수 없다. 이 땅만큼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내 땅으로 삼아줘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1: 비결이야.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은 여호와께 드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사무엘의 인생 6일은 내 것, 하루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루만 드리면 되는데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뭐를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아이의 뭐를? 평생을 드렸대요.
0: 너무 과해요. 이 정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넘치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이 정도만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하루 10분의 1, 내 삶의 어느 부분, 그게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1: 자, 보세요. 감나무와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나무는 하나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0: 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것

것이기 때문에 이 감나무가 아니라 배나무는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늦은비도 주시고 이른비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그 뿌리를 물된 동산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날마다 물된 동산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누구의 소유고 때문에?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무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인생 살다가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삶 살다가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너무 과하게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적당히 복을 내려주셨어요?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어요? 넘치도록.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한마디에 왕까지 무릎 꿇고 벌벌벌 떱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도 때문에 온 지역에 부국강병한 나라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복을 넘치도록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를 작게 잡았어요? 크게 잡았어요? 평생. 하나님,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고넬료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고넬료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노라.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고넬료가 모자라게 했어요? 넘치게 했어요? 그의 삶은 넘치셨습니다. 내 시간도, 내 소유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렸어요. 인색하게가 아니라, 적당하게 아니라, 딱 알맞게가 아니라 넘치도록. 왜냐하면 고넬료를 설명할 때 이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보다도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가 항상 기도했다. 항상. 많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죠. 왜요?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아이고 고넬료야, 요 정도만 해도 너는 내게 속한 자고 내가 너의 삶을 돌봐주고 내가 너를 주장해주고 너를 중요한 자로 삼아줄 건데 너는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많이.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하냐. 항상.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야, 너의 삶 가운데 내게 소속된 자로 조금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너의 삶에 보이면 돼. 그게 시간이 됐든 인생이 됐든 소유가 됐든 내 삶의 인생이 됐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흔적이 보이면 되는데 그 흔적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항상 해. 그러니 하나님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고 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를 알고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왜 상달됐어요? 째째하게 인색하게 아니요. 내 삶의 이 시간은 적어도 일주일 가운데 하루 안식일 만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날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빼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의 삶은 하나님이 돌봐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야.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너희들 앞으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렇다면 그 땅에다가 도대체 뭘 세우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느냐? 지금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종살이 끝! 이제 땅을 분배해서 주인살이 시작!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해 주셨고 그 땅에다가 도대체 뭘 세우려고.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스겔 45장 4절.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수종들.

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의 집을 거기에다가 지어줘라. 디아블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아블로가 악마죠. 사탄이죠. 디아블로가 세퍼레이션 분리하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누구와 누구를 분리해요? 목사님과 성도님을 분리하고 성도님과 성도님을 분리하고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을 분리하고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디아블로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종살이할 때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이 인정해줬어요? 잘해줬어요? 못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잘해줬어요? 못해줬어요? 못했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곧 누구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부족할 것 같으면 모세를 보냈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부족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세는 누굽니까? 살인자요. 모세는 누굽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요. 모세는 누굽니까?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굶긴 자요. 배고프게 만든 자요. 그리고 물을 제대로 못 마시게 한 자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 없는 부족한 자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손해보는 자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자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자. 이때까지 그들이 왜 종살이하고 왜 그렇게 타향살이했느냐?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는 권위자로, 존귀한 자로, 복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땅을 따로 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그 땅에다가 제사장의 집을 세워줘라. 우리는 누구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슨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유행을 따르고 몇몇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망할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래서 왜 이들이 종살이하고 타향살이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이때까지 불순종했잖아. 거역하고 따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다가 종살이하고 망하고 굶어죽고 버림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잘 되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잘 대우해 줄 때 너희들이 뭐 받아요? 저주받아요? 복받아요? 복받아요. 아니 이 중요한 대목에 왜 레위 사람 집을 지어주라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이들에게는 이때까지 제일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고 이들이 저주받고 이들이 타향살이하고 이들이 노예 생활한 이유는 지도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사건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왜 저주를 받았느냐? 왜 타향살이하고 왜 노예 생활했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려하는 객과 및 고보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고 있습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기사 안 내어도, 사진 같은 거 안 찍어도 여러분들에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거나 광고하지 않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복받을 길인 줄 믿습니다. 복 받아야죠. 쓸데없는 재정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길,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드디어 이제 종살이 끝내고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땅에다가 레위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잘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곡과 과부와 그리고 객,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굳이

하고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돕고 그리고 돕고 노인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이제 예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니야.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그것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 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잘된 점이에요? 안 된 점이에요? 가장 안 된 점. 이것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타향살해하고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종살해하고 그래서 가장 안 된 점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마지막 지상명령이 예배였습니까? 선교였습니까? 예배였습니까? 선교였습니까? 선교였습니다. 전도, 선교, 나눔, 구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때 우리 각 가정과 기업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지내래요? 즐거워. 감시하거나 견제하거나 척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랑과 함께 사탄 마귀는 계속 일하겠죠. 어떻게? 분리. 저 목사 장로 믿어도 되나? 저 권사 이상해 보이는데 저 집사 희한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분리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너희들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느니라. 사탄 마귀는 항상 척지게 만들잖아요. 내 말대로 안 하네, 저 목사. 내 뜻대로 안 하네, 저 장로님. 내가 부탁했는데 저 권사님 이상한 것도 선택하네. 아니 이 교회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아니,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장로 권사를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곳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진 곳에서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모세 네 마음대로 하냐? 우리 뜻대로 좀 해보자. 모세 네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왜 모세 네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견제하는 곳, 미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고 뭐하래요? 서로서로 뭐하게 지내래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단점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되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교회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집이지.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말대로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왜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되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썩내고 화내고 꼴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다가 날마다 종살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거 반복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반복하면 안 돼요. 드디어 예배로 넘어갔어요. 땅 얘기하시고 제사장 얘기하시고 잘 지내야 된다. 함께 즐거워야 된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예배는 번제입니다. 회개는 잘했어요. 죄를 많이 지으면서 동시에 회개도 잘했지만 발전은 없었어요. 똑같은 죄 맨날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 맨날 짓고 회개하고 번제는 잘 드렸는데 정말 안 드린 그리고 잘못 드린 예배가
감사하제.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들

주인으로 살아갈 거니까, 땅을 분배받고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니까 이제 회개만 하지 말고 감사제 좀 드려라. 에스겔 46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계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들이켜시며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바깥으로 나가고. 자, 번제와 감사제. 번제는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또 피를 뿌리고 피를 다 태워 없애고 그리고 기름 끼는 부분을 다 태워서 연기를 내고 그 근육은 각을 떠서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회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회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무한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집에서 치지붙고 싸우고 와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모든 나의 실질적인 상태를 백지화하고 나의 사명에 집중하여 집에서 뭔 일이 있었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공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 나 컨디션 안 좋아. 나 집에서 묻는 일이 있었어.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요번에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기분이 안 좋네.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나요? 내가 감사한 일이 넘칠 때만 감사한다면 평생 몇 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승진할 때만? 로또 당첨될 때만? 아니면 내가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평생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살아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렸음에 감사, 내 옆에 장동익 권사님 앉아계심에 감사.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건강이 보장됐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에게 영성과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 복된 길에 들어서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번제만 잘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배고픈 상태라 한다더라도, 내가 병약한 상태라 한다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좀 감사 좀 하자. 감사 좀. 번제만 잘 드리지 말고 감사제.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분리했어요. 어떻게 분리해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누구랑 또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크로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목사님과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인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야, 번제만 잘 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16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다윗은 현현하신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빈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모르는 사람일까요? 뭘 아는 사람일까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다윗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중에 이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 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집사님 사랑해요. 화목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뭘 아는 사람처럼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목사랑 척져 있고, 장로님이랑 불편한 관계고, 권사님이랑 서로 미워하는 사이이고, 집사님이랑 하나도 안 친하고, 그 사람 반쪽 신앙이죠. 혼자 그냥 회개하고 죄 안 짓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제들이랑 다 멀어져 있어. 그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반쪽짜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

0: 제사로 살아가려면 번제와 화목제, 감사제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종살이 끝내고 주인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스겔 46장 4절.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 흠없는. 여러분들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흠없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자의 속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릴게요. 흠없는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은 아 오늘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많고 많은 회중 청중 중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습니다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흠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존귀한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왜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 노예 생활 청산하자. 이제는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자. 그러려면 얼마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스겔 4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가 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마라 빠꾸하지 마라 유턴하지 마라 퇴보하지 마라 날마다 신앙에 전진만 해라 진보만 해라 로세 아내가 뭐 했을 때 소금 기둥이 됐죠? 뒤돌아봤을 때 후퇴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전진의 전진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빌립보서 1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여러분들 전도사 때는 권찰 새가족 집사 때는 실수해도 잘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돼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내 믿음이 자라고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내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고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노예 생활 청산 이제 주인으로 새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두 번 다시 노예 생활하지 마.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제발 너희들이 정말 세워지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연고로 하나님은 부담 아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몫을 챙겨놔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이 나무가 하나님의 나무가 될 때 그 과실을, 그 뿌리를, 그 열매를, 그 꽃을 하나님이 책임져. 다 너희들 것이라고 살지만 하나님의 몫을 챙겨놔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2: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울산 중구 장춘로에 위치한 울산제일선결교회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9125번 지역번호 052-244-9125 울산제일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

콘서트 동행.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의연합회와 울산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복태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고

0: 하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지요. 칼이 짧으니까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제가 처음에 듣고 5년 전에 그때 성교사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가 아프는 순간 제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중지를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한 4달 만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셔서 병원비도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물질로도 여기저기서 다 축복을 해주시고 해서 정말 하나님 함께 승려를 느껴요. 저희 아이가 다시 올해 재발이 돼서 다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항암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9차까지 하자고 하셨는데 잘 견디고 또 힘주셔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요.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방송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의 모든 전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2: 자녀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파 선교사를 계속 이어오셨다는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자식에게도 드릴 돈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헌신의 마음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소리엘의 목소리로 오늘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이어지는 곡입니다.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649번님, 온전케 되리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패러슈트 뮤직의 원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네, 페라슈트 밴드의 온전케 되리, Complet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힐송의 힐러,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드디어 내일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 택함을 의심하는 것은 복음의 위대한 교훈을 뒤집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뜻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의심하게 되면 맨솔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서 구원이 온다고 믿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상충될 뿐 아니라 맨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처형돼야 합니다.
0: 다음으로 부르심 의심 병사가 피고인석에 섰다. 공소장 내용은 다른 병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에게는 맨솔을 향한 부르심을 부인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장이 유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부르심 의심 병사가 대답했다.
1: 난 절대 맨솔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부르심 같은 것이 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0: 이 말을 들은 재판장이 대답했다.
1: 피고인은 디아블루스의 부하이며 맨솔을 향한 왕자님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를 부인했습니다. 왕자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맨솔은 가장 특별하고 강력한 자신만을 향한 부르심을 들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 맨솔은 힘을 얻고 깨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왕자님을 섬기고 그 뜻을 행하며 왕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왕자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한 교훈을 증오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0: 다음으로 은혜 의심 병사가 법정으로 들어왔다. 공소장을 읽자 은혜 의심 병사는 자신이 의심의 땅에서 왔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의 후손이며 착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1: 아버지가 내게 맨솔은 절대 은혜로 거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0: 재판장이 말했다.
1: 왕자님의 법은 명백합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육신의 행위를 중시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곧 육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샤다이 왕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죄악된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왕자님이 이루신 일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자 충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총리 대신께서 하신 일을 경시하고 육신의 뜻과 율법주의적 사고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디아볼루스의 부하이며 당신의 아버지 또한 디아볼루스의 부하입니다. 디아볼루스의 신념을 따른 당신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0: 재판부가 배심원단에 편결을 위한 심리를 요청했다. 배심원단은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일어나 죄수들을 향해 선고했다.
1: 피고인석의 죄수들은 임마누엘 왕자님과 맨솔의 안녕을 해치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합니다.
0: 디아볼루스의 다섯 부하들은 디아볼루스가 마지막으로 군대를 집결시켜 맨솔을 공격했던 장소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하지만 악한 질문씨는 자신의 집 건너편 저열한 거리 입구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제20장 낙원을 보다. 맨솔이 적들을 처형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던 자들을 처단한 후 임마누엘 왕자는 자유의지 경에게 맨솔의 디아블루스의 잔당이 남아있는지 수색을 계속하며 발견 즉시 체포하라고 명했다. 이렇게 해서 체포된 악당은 어리석음씨, 선간과씨, 굴종씨, 사랑결여씨, 불신씨, 육신 씨, 나태 씨 등이다. 아울러 자유의지경은 악한 질문 씨의 자식들을 체포하고 그의 집을 허물라는 명을 받았다. 그가 남긴 자식들의 이름은 의심 씨, 율법주의적 삼 씨, 불경건 씨,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사상 씨, 소망 파괴 씨, 육적 감각 씨, 감정적인 삼 씨, 자기의 씨다. 악한 질문 씨는 불신앙경의 조카 무소망 씨와의 사이에서 이들을 낳았다. 무소망 씨의 아버지가 죽자 불신앙경이 무소망 씨를 데려다 키웠고 나이가 들자 늙은 악한 질문 씨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자유의지경은 조력자인 금면 씨의 도움을 받아 왕자가 내린 사명을 감당했다. 어리석음 씨를 거리에서 잡아 지혜 겨려 골목에서 교수행에 처했고 시장에서 분주히 장사를 하던 선 간과 씨를 잡아 법에 따라 처단했다. 선 간과 씨는 맨솔에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였다. 하지만 임마누엘 왕자의 귀환으로 그의 전 재산은 몰수됐다. 임마누엘 왕자는 몰수한 재산을 맨솔이 배교했던 시절 업신여김을 당했던 청빈하고 정직한 묵상 씨에게 주었다. 그의 아들인 숙고 씨와 양심 씨의 딸인 아내 경건 여사도 왕자가 내린 재산을 함께 누렸다. 이후 자유의지경은 협잡 씨를 붙잡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죄로 기소되어 형틀을 쓰고 맨솔의 어린아이들과 종들이 모두 보는 자리에서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처벌이 너무 중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맨솔의 정직한 상인들은 사기꾼 한 명이 짧은 시간 동안 온 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잘 알았다. 육적 감각 시 역시 붙잡혔다. 하지만 탈옥후 도주했다. 이 대담한 악한은 맨솔에 남아 낮에는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파놓은 굴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선한 사람들의 집에 출몰했다. 육적 감각을 붙잡아 죽이는 자는 날마다 왕자의 식탁에서 먹으며 맨솔의 보고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는 수배 공고가 맨솔 광장에 붙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한 주의 끝자락에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는지.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필요한 말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해야 할 말들에 밀려서 하고 싶었던 말은 늘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막 주님 앞에 아뢰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한마디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이니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rell Evans의 Freedom, Matt Redman의 Rejoice with Trembli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인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훈의 언제였나,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의 좁은 길, 그리고 김도연의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봤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을 지나오고 나면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침묵이 부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CC 와이넌스와 날린책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그리고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장간 풍경을 떠올려 보면 무쇠를 새빨갛게 달구는 장면 흔히 떠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달궈진 쇠를 물에 담그는 절차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식히는 것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제빵이 취미인 친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빵 반죽을 할 때도 반드시 반죽을 쉬게 해줘야 하는 숙성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물도 기계도 장비들도 심지어 빵에 반죽을 치대는 일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쉼과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내는 우리들. 그럴수록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쉼을 얻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함께 누리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나무에 내 쉼,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휴의 뒤에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자정이 넘어 토요일이 됐지만 토요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금요일 밤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방송 함께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또 금요일 밤을 넘어 토요일을 맞이하기까지 다소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이어서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밤에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647번님께서 출퇴근길에 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오늘은 멀리 출장 다녀오는 길에 이 밤 운전하며 함께합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함께하니 외롭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홀로 운전하며 이 늦은 시간에 차 안에서 듣는 분도 계시군요. 야간 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차 안에서 잠잠히 찬양 따라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이어서 Goodness of God, 돈 모엔의 찬양 레이첼 로빈슨의 피처링이었고요. 이어서 AJ 워십의 힘찬 찬송가였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최명주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25회 대회 때 장려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필로스의 나 때문에 라는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찬양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샌디 패치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김도현의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도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기프티드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강주현이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만들어 드리고요. 또 꾸려가고 주일은 국내 예배 팀들의 찬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쓰는 말 중에 반복해서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고요.

습관적으로 또 쓰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자주 쓰는 그 어법이나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내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비단 그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 때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분명하게 우리 아랠 것들을 아뢰고 또 구하고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또 생각하시게 되는 이한 시간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주님 앞에서 깔끔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또 방송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또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홀리원의 나는 믿네, 주리자매의 목소리로 듣고요. 그리고 한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두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코리온의 나는 믿네. 이어서 들으셨던 지금의 목소리는 한부영 자매의 그리스도의 계절이었습니다. 원래 지영 자매의 곡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CCC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정말 가슴 뛰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참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여전히 깨우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도 있으시고요. 또 그런 찬양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곡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찬양의 계절은 언제이십니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신앙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을 또 그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해야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닐 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십니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연평안의 주의 은혜였습니다. 목소리는 장근이 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참 잠잠하면서도 묵직한 가사네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도 행복한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실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또 깊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복한 아침 내용도 참 찔림이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근데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고현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이랑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이제 오는 주 토요일, 오늘 지금 바로가 아니고요. 오는 주 토요일 날마다 한꺼번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 거의 없이 잘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인사,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지난주에 함께해 주셨던 사연과 신청곡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9507님께서 8월 29일 날 1시 12분에 안녕하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들려주세요. 조용한 새벽에 듣는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507님.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준비해놨어요. 5015님. 네, 기억하시오. 땡 5015님이라고 제가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왜냐면 5015님이 진짜 예를 들면 01시 00분 06초인가 010초인가에 올려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1시 땡 하면 사연 보내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땡 5015님이라고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성공 여전히 잘하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9411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번 남았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께 편지 썼습니다. 유성장로교회 류기열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번 남으신 거면 은퇴를 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또 다른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많이 아쉬우실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편지 쓰셨나 봐요. 그쵸? 9411님 감사하고 신청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오늘 좋았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한테 하는 칭찬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도 야 오늘 좋았어. 오늘 최고야. 뭐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해주고 네 너무 힘이 납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거의 3개월 만에 도착한 서울집입니다. 컨디션 이번에는 제일 떨어져서 아직도 목 상태 귀까지 안 좋으시군요. 아이고 처음 겪는 돌발 상황. 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께서 말씀하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이동했을 뿐인데 잠이 장애가 되니 너무 당연하죠. 시간대가 다른걸요. 네, 6488님 건강하십시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6488님께서 8월 30일에도 보내주셨거든요. 어제 토요일에는 사연 읽어주는 시간에 잠깐 자다 깨서 못 들은 아쉬움이 이게 그렇게 돼요.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진짜 잠깐 졸다가 눈딱 떴는데 한 시간이 후딱 가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초저녁에 몇 시간 잠자고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건강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일을 하시는 것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568님께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나약하고 병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깊은 잠, 숙면 취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아, 7568님. 네. 평안한 잠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8411님. 시편 139편. 제 이어서 듣고 싶어요. 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이어스 곡은요, 내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또 제이어스 신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8510님께서, 목사님 한 시간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더 듣고 싶은데, 아쉬움에 또 다음 시간을 매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아주 평안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8411님, 요번에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를 주일날, 내일 들려드릴 거거든요. 대신, 8411님을 위해서는 제가 선곡해놓은 곡이 있습니다. 노래 선물 들려드릴게요. 0778님. 어제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연 썼는데 실수로 지워져서 짧게 보냅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5237님, 아멘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멘. 네. 이렇게 또 지난 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신청해주신 9507님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려주세요 했는데,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내 삶의 이유라, 맞죠? 9411님께서 신청해주신 내 삶의 이유라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마을의 내 삶의 이유라.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리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두곡다 신청곡이었고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거든요. 항상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신 예수님을 그내 마음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니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막 지나쳐서 나가요. 주님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에 또 분주함에 주님과의 이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내일 제이어스의 곡을 못 들려드리는 팔사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정혜원의 구별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또 물씬 느껴지는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만물이 연그러가는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진 흙이 떨어지며, 네, 시편 65편 11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은혜의 기름진 흙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여름날 눈물과 땀방울로 버텨온 우리의 시간들이 이제는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9월의 첫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가을의 문턱에서 바람 끝에 묻어나는 선선함 속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지나온 여름날의 뜨거움도 견디기 힘들었던 소나기도 모두 나를 연결게 하려는 은혜였음을 주님, 가을의 천문을 열며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익어가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하나도 없죠. 여름의 더위도 지금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도 우리 영혼을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들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열두 달 가운데 첫 번째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달 열흘에 그들 각기 한 가족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집안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하라. 그 집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에 비해 너무 적으면 가까이 사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나누되 사람 수와 각 집의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의 몫을 어림잡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은 흠없는 한 살배기 수컷으로서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거를 것이며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온 총회는 해질녘에 그것을 도살하고 피를 조금 취하여 그 양을 먹을 집 문의 두 기둥과 옷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그것을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에 어디라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야 한다. 그중 일부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것이며 아침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의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서 그것을 서둘러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밤에 내가 애굽 땅을 구석구석 누비며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들을 취되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머무는 그 집에 있는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뛰어넘을 것이며 이로써 내가 애굽 온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법규로 경축할 것이다.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되 그 전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 누구든지 그 전날부터 이레 날까지 누룩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첫날을 성회로 경축하고 이레 날도 성회로 경축하라.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먹는 일뿐이니 너희는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너희 자손 대대의 영원한 법규로 지키라. 너희는 정월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거류민 중에서나 본국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나 누룩 넣은 것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누룩 넣은 것을 먹지 말고 오직 너희 머무는 곳에서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한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제물로 도살하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인방과 문의 두 기둥에 바를 것이며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며 애굽을 치실 때 인방과 문 두 기둥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뛰어넘을 것이며 그 죽이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의 영원한 법규로 삼아 지키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 행사를 지키라. 언젠가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행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에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서 그분이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 이에 백성이 엎드려 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리행하였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 곧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 및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이 밤중에 깨어났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와 너희의 소떼를 모두 데리고 떠나되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 하였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내몰면서 우리는 모두 죽었도다 라고 뇌까리며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각자의 반죽이 미쳐 부풀기도 전에 반죽을 그릇에 겉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분부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들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그 백성에게 호의를 품게 하시어 백성의 요구대로 취하도록 허락해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가졌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을 향해 가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 가량이었는데 수많은 혼합 종족들과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떡을 구우니 부풀지 아니한 것들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여행길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해였고 430해가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을 떠났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므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으로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경축하며 지세워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규정은 이러하니 외국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종신이든 고용이든 너희가 돈으로 사들인 종은 할례 후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인이나 고용된 품꾼은 먹을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을

고기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 중 일부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뼈도 꺾지 말지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경축해야 한다. 만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참회할 수 있다. 이 법은 내국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하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2장 5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또 아프신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제가 탈북할 때가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게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진 엄마 때문에 극상해봐야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소름돋게 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소름끼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가 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구구단도 한글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벌써 닭 떼고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항상 늘 공부도 잘했고 이랬어요. 이렇게 우쭐해갖고요. 학교 가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마무리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9살 때쯤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왜 감옥에 갔나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없는 그 시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긴 터널을 보내는 건너가는 그 시간을 저희 가족은 보냈습니다. 동생들과 아빠와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친척 쪽에 사촌 삼촌이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무역을 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이렇게 맡겼는데 어머니가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뭐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어머니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니까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어린 저희들한테는 어른들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뜬눈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울면서. 그때 막내 동생이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인정사정도 없고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 바로 그런 것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는 끌려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것이 화근이 되었고요. 가정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래도 한 달이면 오겠지. 아, 3개월이면 오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는 건데 그 가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엄마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냥 버리고 어딘가 가지는 않았는가. 정말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가 안 계시는 집안이 정말 멀쩡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제 눈앞에서 젖먹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일주일씩 내내 소금물만 먹으면서 버틴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일어날 힘도 없어서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 아이는 당연히 굶어서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남동생이 이렇게

주워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또 잠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리니까요, 저도. 그래서 건드렸는데도 미동이 없길래 이 아이가 너무 칭얼거리다가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버지 이상해요. 이 아이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맥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담요에 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봤던 남동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수습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게 쳐다만 봤어요. 이게 과연 현실인가? 어린 마음에요. 그렇게 봤던 것이 제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죠. 어머니가 없는 바람에. 그래서 연료하신 그 할머니도 사실은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런 저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 집에 가!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얼마나 큰 고초를 겪고 계신지 몰라요. 독방에 갇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모진 그 고문을 통해서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갖고 있었느냐? 절대 몰랐고 그냥 보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로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외할아버지 쪽 외가댁에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썼죠. 그래서 2년 만에 거의 죽는다. 시체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것을 정말 구루마에다 실어서 살려냈어요. 외가댁에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잠시. 어머니는 누굴 찾겠어요, 제일 먼저. 막내 아이를 찾겠죠. 이불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그 3년 넘는 동안 항상 그 마음속에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 북한이라는 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용히 남조선행을 어머니가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막 배고파가지고 저 중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첫 말이 저 너무 기억나요. 우리의 가는 목적은 오직 남조선이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동생도 그랬지만 저도 엄마, 남조선은 그 거지들만 가득한 나라 아니야? 어떻게 남조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그런 것이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것은 남조선은 거지들만 너무 많고 거지들이 왜 많으냐? 자본주의 찌든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치매가 걸리면 산속에 버리고는 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서울역에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깡통을 차고 생활세도 못 내서 역에서 배회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남조선 그러니까 와 나도 이제 거지들만 사는데 저런 데 가야 되는구나. 엄마의 말에 너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한마디만 딱 던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북조선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을 끌고선 그 98년 12월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압록강 근처로 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은 너무 많이 오고요. 정말 눈이 쌓여서 그냥 사람이 발길조차 없어요. 근데 아이들 주렁주렁 셋 데리고 어머니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삼엄한 그 경계를 뚫고선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는데 저기 보이는 그러니까 중국이었던 거예요. 저 산속까지 뛰는 거다. 네. 여의 땅 하나 둘셋 하는 순간 그냥 뛰는데 이게 뛰어봤자 얼마나 잘 뛰겠어요. 키도 조그만데 막 눈은 막 무릎까지 오니까 막 거의 막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요.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누가 나를 뒷덜미를 잡는 것 마냥 뒷골이 막 오싹한 거죠. 막 뛰었어요. 헐레벌떼 그렇게 해서 뛰어서 딱 도착하니까 중국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냥 땀이 범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데 백두산 근처니까 온몸이 땀으로 흐르니까 이게 그냥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왔더니 자 고생은 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희가 산속을 한달반두달 가까이 걷습니다. 왜냐면은 지도 한장 딸랑 갖고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으신 거예요. 남조선에 가려면 영사관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영사관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이 선양에 있다. 근데 자기가 잘못 알고 선양으로 가야 되는데 길림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창바이산, 장백시에서 길림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걸 무식하게 걷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막 여러분 들으시면 다 울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눈만 먹으면서 농약 뿌려놓은 심지어 봄 되면 뿌릴 씨앗을 잘못하면 먹고 죽을 뻔한 것도 정말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느 한 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한 번도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눈 속에서 그 다섯 식구가 발을 뱃속에 넣어서 녹이면서 너무 얼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산속에 불빛이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어머 세상에 참숯을 만든 할아버지 셋이 일하는 오두막 같은데 들어갔더니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저희들을 보더니 짐승이 온줄 알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막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초롱초롱 이러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 셋이 기가 차가지고요.

저희들한테 막 죽을 써서 먹이고 그거 먹자마자 다음날 사람들 올까봐 빨리 가라고 하루도 못 있고 또 떨면서 또 산을 넘고 걷고 어쨌든 간에 저희 가족은요 정말 강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베이룬 리버라고 해서 그 국경에 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베트남 지역에. 그 강까지. 그러니까 총 네 번의 강을 건너요. 몸도 회복되기 전에 다시 저희가 무슨 연기인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걸. 저희를 데리고 중국의 난닝성까지 가서 중국의 가장 지도를 보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난닝역에 딱 내렸더니 숨이 콕 먹혀와요. 사우나 찜질방에 온 것 같아요. 거기가 완전 더워서. 거기서 다시 베이룬 강을 넘는데요. 장마트를 대가지고요. 넘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넘어가서 10분도 안 돼서 베트남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버려요. 저희가. 베트남이 중국과 전쟁을 겪은 나라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베트남 군인들은 중국을 엄청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아 베트남에 가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더니요. 그냥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We are from Korea. 그러니까 코리아 어디? 주소를 대야 되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화장품 회사 어디서 본 거 기억나가지고 인천시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인천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너네 여권이 되나? 미안한데 우리 여권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3개월 가까이 우리를 조사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북한 영사관과 한국 영사관에 보냈겠죠. 자 신원을 좀 확인해달라. 언젠가는 한국에서 우리 데리러 오겠지. 근데 정말 건너 갑자기 소령이 저희를 막 불러요.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야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막 신나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호치민 동상이 딱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령이 있는 데로 방을 들어갔는데 전화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받아보래요. 저희 어머니가 받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긴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던 길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끊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에 가득했던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푸르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고 계시는구나 고백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갖고 가실 여러분의 구호를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그 준비 장소.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곳,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너 시험을 당해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목소리로 먼저 함께 찬송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영어 찬송도 같은 찬양의 펫분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담은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도 충성과 순종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아픔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나 나의 아픔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안락사를 행복이라 부르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죽음이란 엄숙한 결산을 앞에 두고 몸의 괴로움과 아픔을 체험해보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오카노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카노는 어떤 사람이냐? 39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25살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한 질병과 투병 생활을 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여류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련, 쥐어짜내는 그 아픔,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통의 등잔에서 타오르는 불빛으로 인생길을 비추어 보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통을 소재로 삼아 하나의 작품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만약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환난과 고통은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정련된 금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변치 않으며 캄캄한 밤에도 찬란히 빛을 발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손은 언덕이 있으면 비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씨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고난 문제, problem of suffering.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시련, 역경이에요. 데모데 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 함께 왕로를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고통당합니까? 지금 어려움당합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자에게는 상금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 찬양에 이어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조금 전 함께한 찬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그 기도로 함께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물꼬가 계속해서 트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의 한장한 장이 또 채워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예,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으니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련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불로 련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보고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 이 시간에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고 네. 또 국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인력을 보낼 것인지까지 직접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여러 기관과 회사가 또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좀 갈수록 그 기관이라든지 회사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을 보자면
0: 네.
1: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0: 아.
1: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 노동자를 조직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종의 자격을
0: 네.
1: 내부적으로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의 거래 상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인 자격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 당국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과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0: 네.
1: 실제로 해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 업체가 정말로 존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갖췄는지
0: 네.
1: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야 파견 자격을 주는 방식 이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뭔가 말로만 들으면
1: 네.
0: 노동자가 북한 주민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도
1: 네,
0: 들리는데
1: 네, 네.
0: 이렇게 파견에 앞서서 조건과 체계를 계속해서 더 면밀히 보고 있는 모양인 거죠.
1: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상국가화다 그리고 이제 비리나 부정부패
0: 네.
1: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에서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이렇게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파견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그러니까 여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계약서도 7~8개 정도를 내는 건데 그중 최소 한두 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어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승인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 예전에는 그래도 됐거든요.
0: 네.
1: 그거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하는 겁니다. 실제 외국 거래 상대방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0: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대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1: 그렇죠. 북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무역이나 해외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 뚜이팡이라고 네, 중국어로
0: 네.
1: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이 봉제회사 혹은 수산물 가공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북한 측 기관의 대방,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러시아라면 건설이나 제조업 사업을 맡기려는 현지 업체가 대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측 기관에

0: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렇죠. 그 해외 대방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북한식 용어로 따지면 국가 보위성 요원, 국가 안전국 요원 이런 사람들, 정보국 요원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보자면 해외 사업이 있다라는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실체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변화의 한 줄기 중 하나라면
0: 네.
1: 이전에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을 보냈던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막상 갔는데 일이 없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약간 쌍갑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일만 시키고 별로 돈이 되지 않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에 팔려서 이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윤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가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1: 네.
0: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북한 당국이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사전에는 이 기관의 장이나 어떤 그렇죠. 단체의 신뢰도만 보고
0: 네.
1: 보내줬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뒤로 빼돌리는 돈도 있을 수 있었겠고
1: 네.
0: 그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전보다 훨씬 철저해졌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 거죠.
0: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쓴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무슨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제업체를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라인에서
1: 네.
0: 어떤 옷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 과정 중에서 어느 공정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수산 가공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단순한 몇 명 고용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1: 네.
0: 이렇게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지난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런 해외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라고
0: 네.
1: 이전부터 계속 나눠왔는데 이번 조치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0: 그렇죠. 이 강대국의 외교. 우리는 더 이상 싼 값이 아니다.
1: 네.
0: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단계의 문제가 좀 더 도출되고 있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사업을 놓고 계약 조건이 적절한지 국가에 충분한 수익이 들어온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1: 네.
0: 이번에 확인된 것은 그보다 앞 단계 즉 애초에 어느 기관의 노동자를 맡길 것인지를 정할 때 실제 계약과 일감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서류를 넘어서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에 보내려고 하는 그 기관, 북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 기관이 앞으로 해외 노동자를 조직하고 파견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저지르지 않는 그 깨끗한 네. 단체가 누구 있는지 이런 기능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기관에 대한 그런 검열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0: 네.
1: 말씀하신 부정부패도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간부들에게 북한 당국이 체제가 올바른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월급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 그 네.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너네도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부정부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장부하고 그리고 따로 실제적인 장부가 또 이중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1: 네.
0: 그런 것

0: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 네.
0: 네.
1: 근데 이렇게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서도 그래도 분명 주목할 부분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는 경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파견한다.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사업 실적, 개혁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다시 자격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경쟁이 계속 붙고,
1: 네.
0: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계약이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의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북한 노동자한테 그런, 그래서 자기가 노동에 한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1: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가 기관을 또 통제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0: 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아예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필요한 국가와 사업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있고 일감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골라서 노동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골라서 키우는 통제, 통제된 확대라고 보는 것이 좀더 적합합니다. 경제 활동을 확대하지만 그 과정의 주도권, 이거는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가 있다.
1: 네.
0: 국가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국제사회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또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어느 북한 기관이 해외 파견 단체로 공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중국, 어느 러시아 업체, 혹은 어느 뭐 동남아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진행됐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사업이 적혀 있는지,
1: 네.
0: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마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근거로 실제 노동자를 몇명 배정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 계약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북한 당국의 지시,
1: 네.
0: 전반적인 시스템, 이게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조사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보다 면밀히 체계를 구축하려는 북한 당국
0: 네.
1: 가운데 정말 완전한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0: 네.
1: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는 북한의 내일이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아이크라 그러죠. 이 아이젠하워는 가난한 집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규절을 800 규절을 암송하고 있었고요. 그냥 턱 옆구리 찌르면 성경 규절이 막 나왔고, 철저히 그는 주일 성수 교육을 받았고, 그는 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 생활하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그는 급성 패혈증에 걸려서, 급성 패혈증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차라리 나 다리를 절단할 바에는 내가 목숨 걸고 차라리 죽을 각오로 기도하자. 그래서 의사 말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적으로 다리가 고침받았어요. 급성 폐혈증에서 고치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아이젠하워가. 그가 이제 장교가 되고 결국 이제 소령까지 진급을 했어요, 소령까지. 그런데 자기 동료, 동기들, 동기, 동창들은 다 별도 달고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소령이야. 그리고 그는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백이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백이시다. 그래서 그 끝까지 그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의 계급이 안 올라가면 퇴출되게 돼 있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백이시다. 그리고 버티면서 그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그 기도 생활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별을 달게 되고, 이미 동기들은 다 많은 동기들이 막 삼성장군, 사성장군 막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 옷을 벗고 다 동기들 옷을 벗은 거야. 자기는 끝까지 기도 생활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2차 세계대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책임 맡은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은

0: 상륙하기가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독일군도 그걸로 상륙해봤자 거의 성공률은 100%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륙하려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걸 이용하자. 안 되면 되게 하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정말 모험이잖아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보좌관들, 주변의 장군들, 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매일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기적이죠, 기적. 기적으로 노르망대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 연합군 사령관 지위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는 승리,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돼요. 제34대 대통령, 아이크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그 당시, 거기 미국인 4년이잖아요. 그 당시 미국 역사상, 오늘까지 미국 역사상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그 때가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 때였대요. 지금은 미국 선교사가 한 8만 명, 뭐 정확한 모르겠는데 7, 8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조금 넘고요. 예, 이 미국의 선교사 파송률 1위 국가고 우리나라가 2위 국가예요. 1위에 8만 명과 우리나라 2만 8천 명. 너무 차이가 많지만 우리나라 2위 국가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가장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었대. 그리고 국력이 가장 왕성했대. 지금 미국은 좀 이게 시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기도도 안 되던데. 그건 당신이 현천해서 그런 거지.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고요. 아까 제가 이왕 믿는 거 양다리 걸치 하지 말고.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9월 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흐리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4도, 부산 23도, 포항 22도, 목포와 대구, 여수가 21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9도, 평양과 개성이 18도, 신의주와 춘천이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여수가 29도, 개성과 부산, 제주가 28도, 춘천과 포항, 대전,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강계와 강릉이 25도, 함흥 24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오르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 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에 따라 결정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려고 누웠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보는데 인스타그램

0: 그램에 누군가의 반짝이는 순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몇분 들여다보고 나면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요즘은 이 비교라는 게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감사가 있던 그 자리를 시기가 슬그머니 차지해버립니다. 성경은 이 감정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병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썩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한테는 자기 별에 딱한 송이 장미가 있었어요. 좀 까다롭고 허영심도 있는 꽃이었지만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밤마다 유리겹개를 씌워주면서 어린 왕자는 그 장미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에게는 그 꽃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키웠던 장미랑 똑같이 생긴 장미가 무려 5천 송이나 피어 있는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서 풀밭에 엎드려서 그만 울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흔한 장미 한 송이었구나. 그때 여우가 다가와서는 어린 왕자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야,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어.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어린 왕자가 다시 5천송이 장미 앞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물을 주고 함께한 그 시간 때문에 자신의 장미가 세상의 그 어떤 장미밭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감정의 뿌리는 언제나 비교입니다. 남의 정원에 화려한 장미가 수천 송이 피어 있는 걸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물주고 돌봐온 그한 송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쫓기고 궁핍하던 그 시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라고 말이죠.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때는 잘 나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초라해 보이던 시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선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이 신뢰가 한번 생기면요, 남의 몫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잔이 이미 넘치는 걸 아는 사람은 옆 사람 잔이 커 보여도 배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같이 기뻐해 줄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의 기쁨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시기의 반대말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복도 선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삶이 참 아름답고 선합니다. 저 5천송이의 장미도 아름답지만 내가 키운 장미는 참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도 다른 사람의 정원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한 송이 장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정원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입술을 열어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ABC 새벽 예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합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넘치는 교회 이현송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새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은혜가 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늘 하루가 염려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함께해 주셔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덟 번째 시간 열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7절, 8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이 말씀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 어쩌면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 더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교회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계시된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들을 또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순복음 성복교회도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과 진실을 통해서 다윗의 열쇠로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열고 닫으시는 기준은 거룩이고 그리고 또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 거룩을 통해서 주님은 열고 닫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붙잡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우리의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문을 여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핵심적 단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뭘까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쇠를 가지셔서 그 열쇠로 열고 닫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열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정말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의 계시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예언은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 예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또한 넘어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 그래서 늘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 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쇠퇴하고 어려워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크게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문을 여시고 둘째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고 셋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넷째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믿음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믿어져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방해자들이 있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방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는데 마귀들은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 문은 절대 닫힌 문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나를 방해하지만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광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넓은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좁은데 그 좁은 데로 들어가는 순간에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광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세요? 물론 좁은 길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좁은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길은 광대한 길입니다. 들어가는 길은 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길로 내가 가야 되냐라고 어쩌면 망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넓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은 참으로 광대하고 유효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0: 전도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것 여기에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뭐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들,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천국의 문이죠. 천국의 문.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이,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데반도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도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순간에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에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양식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역경도,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들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천국 열쇠 줄게. 그러니 이 열쇠로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주님께서는 때로 닫힌 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열린 문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신앙의 삶에 닫힌 문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닫히는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한 네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진로의 방향성이 맞지 않을 때 주님이 닫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닫힌 문을, 이 주님의 진로는 맞는데 우리의 타이밍이 안 맞을 때 주님이 때론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닫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거룩하고 진실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거룩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고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그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닫힌 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가, 내 삶의 여정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수정하려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8번째 시간 열쇠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940-0000번

순복음 성복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44장, 새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통합찬송가 544장, 새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F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 토요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조수아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 뿐입니다. 다음 곡은 소리엘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번에는 김동욱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무엔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였습니다. 다음 곡은 원해의 싱어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국에 우리의 종착역인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테너 김승일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수 없어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찬양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급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나라의 위익을 위해 바르게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0: 먹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 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암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2: 실종자.
3: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2: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돼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 2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3: 사람들
2: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3: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2: 그렇습니다.
3: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변화를

0: 유엔에서 시작했죠.
1: 네.
0: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1: 네.
0: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1: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0: 그렇죠. 예.
1: 2015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예.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0: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1: 중국하고 두 나라가.
0: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1: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0: 그렇죠.
1: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0: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1: 네.
0: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1: 네.
0: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1: 네.
0: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1: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0: 그렇죠.
1: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뉴욕 거기는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0: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1: 네.
0: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많이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0: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반기문 재단.
1: 재단.
0: 예.
1: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0: 예, 그거.
1: 청취자들이
0: 네.
1: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0: 그렇지
1: 뜻
0: 않습니다.
1: 있는 분들이.
0: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또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그걸
1: 아니,
0: 사용.
1: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것 끝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민난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 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0: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1: 외부부에.
0: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1: 네.
0: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면에서?
0: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1: 합리적이고.
0: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의 입각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상식. 그래서 그때,
1: 자기 사심이 없지.
0: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0: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근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아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어?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게 저는 아 이렇게 할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1: 나는 뭐, 제왕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내가 먼저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기에,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000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가면은 반기문
0: 의정수석이
1: 의정수석이
0: 영접을
1: 앞으로
0: 하시고
1: 나와서 기다리겠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아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0: 글쎄 말이죠.
1: 예.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하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나한테 맨날 죄 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0: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1: 반기문
0: 사무총장님께,
1: 총장님에게 있다.
0: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안 되더라. 그리고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0: 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구테타가 일어났으면은 구테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1: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해쳐서 뒤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1: 네,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네.
0: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2: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0: 네,
2: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0: 9분이 아직도,
2: 예, 소식이, 예,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네, 거지.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예, 제가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지금은
1: 어려우셨겠네요.
0: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진짜 몇명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번에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그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1: 예,
0: 거를
1: 네.
0: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1: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0: 기도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2: 기도대로 될 거예요.
0: 네.
2: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

0: 질 거예요.
1: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기

성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 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0: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그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쓰시는 기사님이 맞으시냐고 문의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극동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제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전파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3: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극동방송의 영혼 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4: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9월의 첫 주 토요일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9월의 첫 번째 주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름의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집 근처에서는 저녁마다 시원하게 곤충의 소리가 크게 들린답니다. 전도사님이 흉내 내볼게요. 친구들,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 알겠나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요즘 저녁마다

듣고 있는 곤충의 소리를 들려주었지요. 친구들은 어떤 곤충인지 알고 있나요? 저녁이라 밖을 자세히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문으로만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어떤 곤충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무척 궁금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여치과의 곤충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중에 여치의 소리를 들어본 친구가 있나요?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몇 명의 친구가 대답해 주었겠지요? 고마워요. 그런데 친구들 참 놀랍지 않나요? 분명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듣지 못한 소리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진 요즘에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절에 여치가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치뿐만 아니라 늦여름, 초가을이 되면 귀뚜라미, 배짱이, 방울벌레 등 다양한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요? 한참 동안 여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이렇게 특별한 소리를 내는 여치와 여러 곤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새와 동물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다 각자만의 특별한 소리를 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곤충,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각자 각자만의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답니다.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높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목소리 톤이 낮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정말 다 다르지요? 우리 각자 각자를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어떻게 만드셨을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노아의 너는 축복의 씨앗,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려 했던 사람이에요.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이랍니다.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남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그만 조급한 마음으로 좋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1: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0: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요? 우리는 결코 그 많은 별을 다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신 약속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때 사라의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왔어요. 사라는 그 조급함을 물리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선택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라와 같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나요?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농부가 설 익은 과일을 따서 팔지는 않아요. 아무도 설 익은 과일을 먹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이 다 지어질 때까지, 빵이 오븐에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맛있는 밥,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버스가 내 시간에 맞춰 빨리 오지는 않아요. 버스 시간이 되어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겠나요? 아니면 조급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겠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여린이가 행할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완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실수했어요. 또 예수님을 실망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후 제자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도 조급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려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0: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라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았어요.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기 낳는 것을 막으셨어. 그러니 나의 종 하가를 통해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이렇게 사라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조급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라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행복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결과는 가정이 화평하지 못한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세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조급할 때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행복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NO! 하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멈춰서 크게 숨을 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이 기다리기로 한 옳은 선택을 축복하셨는지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급함을 이기는 어린이로 자라도록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조급함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한 사라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친구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Sunshine Kids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함성, 응원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하면서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야구장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평소에 걱정에 갇혀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시선이 그라운드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 환호하는 그 순간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그 강렬한 몰입이 바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행

행동은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마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처럼 우리 삶의 응원단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탐페클 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조수아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가본 야구장의 열기는 화면으로 볼 때와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TV 중계는요, 그 현장보다 한 2초, 3초가 더 늦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또 응원 열기가 다 전달되지 않죠. 몇 대의 카메라 잡힌 그 장면이 다일 테니까요. 예배도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기 쉽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겠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옹기장의 아카펠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상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니까요. 경기장 외벽에 승리의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저런 승리의 불빛이 번쩍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승리의 불이 번쩍번쩍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연주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그
2: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는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마더와이즈의 남성 버전인 파더와이즈도 있는데요. 파더와이즈는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샵 1069로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